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진리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네, 6월 7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 시간은 여러분의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찬양 듣고 싶습니다. 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레아 마리의 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박신화 콰이어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테너 구균종님의 목소리입니다. 거룩한 성,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오시죠.

김정한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6월 7일 주일 다반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대학교의 시험 종류 중에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인데요. 강의에 사용된 교과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서적과 계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도 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책을 다 암기한 천재로 생각하든지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픈북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픈북보다 더 쉬운 아예 답안지가 제공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뿐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등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예전의 거룩한 말씀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를 담은 성경은 우리가 받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놀라운 지혜의 복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인생의 답안지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네, 찬양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홀리원의 성경책 함께했고요. 더 라이트 워십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6307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교회 가는 길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주님이 꼭 필요한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하고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찬양 들려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곳곳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9673번님 사랑하는 피디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좋은 주일 보내세요 하고 인사도 남겨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릴게요. 신청곡이었죠. 시와 그림의 찬송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조항선님의 연주 찬양 함께할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네, 찬양 함께 듣고 왔고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말씀 한 구절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가슴을 붙들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찬양으로 안산시립합창단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지금의 극동방송이 있기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천 북성동 시절에 치열했던 방송 선교 역사와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은 처음에는 한 장소에 연주소와 송신소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있는 인천 하깃동은 연주소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고 연주소와 송신소는 분리하는 것이 방송사의 상례여서 연주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깃동 연주소의 스튜디오로서는 늘어나는 방송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2대 국장인 윌리엄 윈첼에 이어 3대 국장으로 부임한 로드릭 펜스 선교사는 북성동 3가 8번지 지금의 자유공원 내에 연주소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1961년 3월에 기공해 이듬해 6월에 완공됐고 7월 1일부터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 내 극동방송 자리는 과거 개항 시절 세관장 관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헐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자리로 밝혀졌고 인천시는 2019년 6월 11일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팀 선교회는 이곳에 새로 지은 극동방송 연주소를 캐더린 기념관으로 명명합니다. 캐더린은 초대 국장인 타마슨의 부인으로 타마슨이 국장직을 그만둔 지 넉 달 만인 1959년 10월 30일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폐암에 걸린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이 악화가 돼서 7월 초 결국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팀 선교회는 새로운 극동방송 연주소 설비에 맞춰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뜻에서 캐더린 기념관으로 불렀습니다. 건물 봉헌 예배가 있던 날 다음과 같은 추념사가 있었는데 캐더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더린 왓슨 여사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감사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한 보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여사의 그 이름을 빌려 이 건물이 봉헌됐습니다. 여사께서 일생을 통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사의 이름을 빌려 지어진 이 건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캐더린은 한국에 주둔해 있던 수백 명의 미군들을 위한 식사도 종종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경 수업을 가르쳤고 특별히 3명의 자녀 이외에 생후 2개월 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너무 쇠약해 죽을 뻔한 아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캐더린은 장녀인 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의 강림과

부활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총무였던 한용석 목사는 캐더리는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평온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북성동 시대는 1962년 7월 10일부터 67년 12월 23일 지금의 서울 상수동 스완손 기념관으로 이전하기까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1966년 12월 23일 서울 필동의 명보극장 근처 건물에 서울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6년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필동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개국 10주년 감사 예배와 사진전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이 감사 예배에서는 펜스 국장과 코지올 선교사가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는데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설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권에서도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면서도 남겨진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유언으로 전했던 캐더린 선교사님. 그녀가 마지막 순간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암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불평 대신 평온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삶.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라며 방해 전파마저 뚫고 울려 퍼졌던 북성동 시절의 방송들. 이 귀한 헌신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듣는 풍성한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기별이 되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0540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동방송을 개국하시다니 주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네요. 그런 방송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7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방송이 되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7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한때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열방의 유업 중에 작은 첫 번째,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열방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시편 2편 7절 8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 2편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인 사복음서가 있듯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 종의 노래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두 구절 다 그 종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 구절들에 속하는 내용들이거든요. 4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오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지 않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학자들 다 동의하듯이 이 구절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하반부를 이렇게 합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공동상속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열방은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는 은혜를 너희에게 먼저 주셨는데 너희가 거부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자, 읽어볼게요. 44절부터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을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읽을 텐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당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된 통로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근데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그래서 제가 그 구절 읽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과 49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건데 바울이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유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유업이 곧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시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울러 열방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명확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 따로 써 있잖아요. 거기서도 더 상세히 다뤘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반부에 보면 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종, 세 종류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니케 건불 책에 보면 그게 나온 내용인데 아주 잘 학자들이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뭐 옆으로 나오는 거. 그럼 이스라엘이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근데 불충한 종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제 메시아, 종으로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참 이스라엘, 저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하고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말한 말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새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저 예수님 안에 속한. 그래서 구약 성경인데도 이사야서 54장부터 나오는 내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특징적으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이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4장 2구절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열방이죠. 열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열방에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온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11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선교가 그분만은 아닙니다만은 기존적으로만 해외 선교만 하더라도요. 원래 한국교 해외 선교 침체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와 관련된 해외 선교와 관련된 단체나 종사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급속도로. 왜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가 크게 다섯 주체로 나눴거든요.

한 게 더 피스잖아요. 저거. 그러면서 저기 더 피스 아래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생명을.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세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선교 핵심이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주대심이 실현되는 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선교고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햄쌀 선교고요. 그러면 저걸 더 피스라고 쓴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지은 이름인데 좋아서 차용해 왔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리. 근데 이 삶을 살 때 핵심이 뭐냐?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결국 성령인데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이펙터.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의 유업. 이게 연결돼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유업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부를 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었죠. 하나님 올바로 세워질 때.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강조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러면 될 텐데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도를 세 가지 면으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 하세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만큼 강조하기 쉽게 일곱 번에 걸쳐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그러면서 그걸로도 예수님이 성이 안 차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이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거스리면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아버지를 악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대조법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악한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런 의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들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대조법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세 번째,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부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기도 응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랬는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오늘날 십자가 복음의 삶을

할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응답도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에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먼저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양쪽에 두 가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종교적인 의식만 내서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쪽에는 이방인의 기도. 이 둘을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대면 하면 안 돼.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주거 환경,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그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은 좀 잘 살니까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먹는 것, 입는 것, 주거 환경,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이방인들은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들이 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영어 성경을 run after 혹은 seek after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이유. 그러니까 그들은 구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 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가서 뭘 위해 구합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절박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아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시면서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쭉 살펴보더라도 이걸 명확하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삶,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척 십자가 복음 1단원 3장에 나오죠. 그런데 기도응답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다른 건 한 번씩만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3번이나 나와요. 기도응답은. 14장부터 나와요. 14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두 번 연속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 성경은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문맥을 보세요. 바로 위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상호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거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0: 지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인도와 능력으로 아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때 우리 각자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보다 질적인 면은 아닐지 몰라도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 기도 응답은 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삼일째 사이에 상호 내주 그 친밀한 교제 교회가 그래 연합해서 그리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는데 이 영성과 섬교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삶을 살면서 거기에 있을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류의 기도고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되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강조점을 달리 줬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유업 중에 일부를 살펴보되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살펴봤는데 두 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놀라운 이 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요하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경 시편 148편을 보면 멋진 찬양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잔치는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달에서 캄캄한 바다 깊은 곳까지, 왕에서 어린아이까지, 땅의 뿌리를 박은 나무에서 하늘 높이 나는 새까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찬양은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살짝 맛보기만 해도 절로 신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즐거움은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기어들 틈이 없으며 슬픔이나 질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서 와서 함께 해요.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훈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서양 격언의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다. 기왕이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이다. 셋째,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 넷째,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준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없이 망하게 된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Thankful, 조식으로반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비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이화 침복 화여가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주님의 놀랍고도 광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더없이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드리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방송교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FEBC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길 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소통과 공감의 벽을 느끼게 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언어의 습관, 생각,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도 은혜의 통로로 살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성한 말로 삶의 빈곤함을 가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깊이 바라볼 때 주시는 소망과 용기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분주하게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한 주간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0: 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 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박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받은 저희들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성숙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혼동과 위기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능력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0: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1: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0: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1: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0: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런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네, 잘 하셨습니다. 이 말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이 마치자마자 11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때 행실이란 한 번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이고 그리고 그 세상은 너희를 바라보면서 적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말해주면 내가 그걸 고치겠어. 근데 무턱대고 싫어해요. 그런 경우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를 만날 때가 있고요. 아주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희가 선한 행실, 삶의 태도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기서 가장 높은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단어의 경외이죠.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18절, 20절을 보면 사환들아. 여기 말하는 사환은 그 당시의 귀족의 집에 근무하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때 사환이 감당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요리사도 있었고요. 또 미장하는 그 미용, 죄송합니다. 미용사도 있었고요. 정원을 감당하는 정원사도 있었고요. 자녀들을 돌보는 보모도 있었고 자녀가 좀 장성하면 가르치는 개인 교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또 재물을 담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환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직업세계 전체를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환들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의외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했는데 불이익이 돌아오고, 선을 행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고, 선을 행했는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만날 때가 있어요. 사환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크고 세상은 이렇게 거대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중에는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나에게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은 하나의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향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영적 원리의 관점에서 아내에게도 적용되고 남편에게도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차례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이 당시의 사회는 1세기 로마 사회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가장은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독점한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극단적인 가부장 사회가 1세기 로마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장은 그 가정의 아내,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말 한마디면 쫓아낼 수도 있고 목숨을 거두어 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이 가장에게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지면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대체로 먼저 반응하느냐 하면 아내가 먼저 반응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뭐 대체로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 하면 여성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성이 좀 더 신앙적 감수성이 더 이렇게 있다라고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자, 1세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당시의 문화는 종교도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지금보다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집안의 종교는 가장의 종교를 따라야죠. 근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남편들이 볼 때는요, 이건 남편을 모독하는 거예요.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다른 종교를 따른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 당시의 정서였고 그것이 모든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내 남편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이 남편에게는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 남편인데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신앙을 접어야 합니까?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에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지금의 시대가 이런데 내가 신앙을 접어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접어야지. 힘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접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정반대로, 무슨 소리야? 이 남편이 사탄이네, 마귀네. 그래서 싸워야지.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오늘 싸우고, 내일 싸우고, 모레 싸우고, 영원히 싸워서라도 내가 이겨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의 권위 앞에서 굴종하여서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남편을 사단마귀로 생각하여서 대적하고 싸우거나 이 양극단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이거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당시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신앙을 그냥 버리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제3의 길은 어떤 거냐?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이어서 좀 볼까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있다 하여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봄이라. 예수를 안 믿는 불신 남편들이요. 아내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내가 말로 해도 안 돼. 그러나 그가 내 말은 듣지 않아도 내 삶의 태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 남편을 향하여서 자신의 선한 행실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행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1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 살아가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순종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불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남편이야. 그러면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던 이유, 아내들에게 불신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셨던 이유,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앞에 벽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직장 동료든 상사든 부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착함에 소망을 두기도 해요. 아, 이 사람 착하니까. 실제로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착하니까 착한 것에 소망을 두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소위 이제 맞박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집도 세고 주관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말 절대로 안 듣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나는 전혀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했는데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여기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또는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돌들도 돌멩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각으로 단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가장 믿음이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가장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녀가 착하니까 하나님께 언젠가 돌아올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예요. 착한 거 소망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절대로 안 돌아올 것 같던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 않거나 저 사람 착하니까 언젠가 돌아올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이때 남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를 믿었어. 근데 주변에 이 시대의 문화가 가장이 모든 권위를 가진 문화였어요. 모든 결정권이 가장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봤고 나의 친구도 이웃도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야, 너희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억압한다 하여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아내는 집안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아내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너희도 그 세상의 문화에 숨어 있을 생각 하지 마. 세상의 문화에 숨어 있을 생각 하지 마. 세상의 문화에서 빠져나와 세상의 문화와 대적하고 싸워야 돼. 세상의 문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 생각 하지 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핏 겉으로 읽으면 이 성경은 너무 남자를 편든다. 아내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주어졌던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내와 함께 거할 때 지식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그 아내의 영적, 정서적 상태를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위역인다.
1: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의 영역으로 넓혀볼까요?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깎듯이 대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좀 가볍게 대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뭔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보다 더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는 내가 머리 숙이고 나보다 덜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덜 배웠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곤 하는 세상의 문화, 통용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통용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문화에 묻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예가 나오잖아요. 그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6절 7절 보니까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요셉이 억울한 게 많은 사람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이 집에서 뼈빠지게 충성했는데 보디발이 아내의 모함 한 마디 듣고 나를 왕의 감옥에 집어넣었어. 왕의 감옥이라고 하면요. 중죄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형을 집행할지 알 수 없는 곳이 왕의 감옥이에요. 그 실제로 요셉이 있을 때 들어왔던 두 명의 관원 중에 한 명은 죽었잖아요. 처형당했잖아요. 그런 곳이 왕의 감옥이에요. 요셉이 억울함 가지고 이렇게 왕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두 명의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그 감옥으로 치면 요셉이 고참이잖아요. 그러면 야 너 바로 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 꼴 좋다. 이러면서 저쪽이 구석에 가서 밥 먹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보았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을 돌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귀히 여기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아내는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내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상속은 다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문화도 좀 그런 문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이렇게 같이 상속을 하지만 근데 2000년 전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여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상속받을 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편도 아내도 다 내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어요.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날마다 둘째를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못살게 굴어요. 그러면 첫째가 예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상속자,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남편의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동일하게 확장시키면 하나님은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이웃에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교우에게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정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포함하여서 더 큰 영적 원리를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둘째는 그를 귀히 여기라.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정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를 귀히 여기라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귀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를 귀히 여기라, 두 가지 영적 원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겠지만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문화의 벽, 종교의 벽, 관계의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무시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존귀한 인생이기에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참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 우리의 자녀와 자손, 우리 부모님, 우리의 친척,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귀히 여기는 은총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빛나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은총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총의 통로로서 부지런히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 또 앞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 허락된 그 소출

그 귀한 소출의 10의 1조를 주께 드립니다. 그 믿음 주님 아시오니 그 이거 산업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주님 아시오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셔서 영육 강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자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FA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우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하시면서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22-6900, 042-622-6900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 종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도원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시나팬.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인입니다. 이 지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제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건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수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기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옥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예술로도 갔어요. 군경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방으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닌 그 지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인인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래도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도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5포대, 50kg짜리

0: 아스파르 그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100%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1: 어쨌든 간에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0: 가난구제는 하는 애도 못, 그 임금 내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져와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로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멍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1: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빼들어가고.
0: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1: 그렇게 눈 못,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가니까.
0: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1: 어디서 와서 그리고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예 하루에 보통 두세 명 두세 곳이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태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찬 거예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청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뗄감. 뗄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뗄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심을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저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상 그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파수소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적을 뜯었어요. 천적 뜯었는데 그 천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뜯고 가운데 뜯고 저작꾼티 뜯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온돌 있잖아요. 그 온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보호마루가 있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 애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야 보니까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안 된다 했는데 끝내 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 당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그게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도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축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그럼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놓고 정작 오자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은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치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요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펜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맥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너가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툭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안 먹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0: 나라면 안 좋겠다 했어요.
1: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그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부담의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전국에서나 있을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이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인데 전 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려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려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비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 세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불로급이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뻥땅 탈탈 들어서 뻥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받고 국립으로는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척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 난 아직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2: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태현 집사님의 간증 이어드리겠습니다.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보니까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래,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대. 숨이 더 멀리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겨우 나게 암 이랬어요. 아, 암인가고 암인가고 어디 어딘가 무슨 가자 무슨 날 끌고 가더라고. 그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 사람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그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랬었더니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 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대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석고병들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거 어떻게 나면 저를 실험 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뭐 피를 뽑아서 없었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야, 요, 완전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세가지고, 실험 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이제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그러는가 하고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셔야,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개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 노트도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술 꽂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매내 왔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전 누워 있는데. 아, 왜 그러지? 하고 소리. 어떻게 오시나 수고했어요. 하니까. 대번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수다돈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신이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진 않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갚을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라고 하니까 확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머리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 갚았다 했냐? 내가 돈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게 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 했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은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나를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고 뭐 까꿀래 막 그래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봐 돼서 탈북 짜고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요.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다는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프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같이 말할 때 갔어요. 유흥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대로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나 뭐 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요.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죄스러운데 가정 파탄을 그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 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빠치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날 단톨 다 먹고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집 보러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시체에서 누워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대 성계 탈북민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던 게 어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가서 밥 먹으러 가자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 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나 하나님 믿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런가고. 그때는 뭐 속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이 대현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나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지 않았는가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울물보다 왔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대현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는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자는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자리는 믿으면은 커녕 뭐 찬양을 노래도 제가 거기서 어지 무슨 젤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찬양을 내 영으로 영원히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영재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 봅니다. 무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니 하나님 난 믿겠으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니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켜고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눈 딱 떠봤는데 4시 반이에요. 근데 4시 반 딱 됐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이렇게 올려놓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대언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 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맡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소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럼 다음 거 또 나오. 계속 하는데 아마 한 3, 40분은 회개가 절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시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나 눈물을 어찌 흘리지 백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산뜩하면서 정신이 딱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이제 회개 다 했는가 딱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현아 딱 이렇게 딱 돌아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소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손을 쫙 듣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라고.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 소리 예수님 이로 기도합니다. 그거 끊었어요. 끊고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얼굴 뭐 TV고 무슨 다 찾아보니까 그냥 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기도 첫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뭔가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인간한 사람 못 봤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아, 재수없다고 해서 쳐도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으면서 다니더래요. 대현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아직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봐요. 보는 사람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며 더 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돈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를 저한테 좀 해주시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우 같은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과 1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안간 힘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인들과 소통이 어려워 내면의 세계에 빠져있는 청소년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청장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죠. 시간이 걸려도 성취가 늦어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있는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요.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상상을 이끌어내서 탁월한 그림을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의 장애가 정신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심령의 장애가 생겨 허덕이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 태어난 복된 이들인 것이죠. 안성진님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빈들의 마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속해하고 성내기는 빨리하면서 정작 듣기는 더디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다만 가장 먼저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들어서 함께하며 들어서 위로하고 들어서 든든하게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겁니다. 한웅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 시간이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막 장난치고 싶고 정말 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농담도 하고 싶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자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늘 주말이 즐거워요. 목사님 방송이 귀하네요. 늘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9507님. 아, 이 사연 붙들고 제가 한참을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귀하다 하는 말. 아, 이거 저 옛날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내 새끼 아유 참 귀한 아유 뭐 손주들 붙들고 했던 그 기억 말고 여러분, 자, 그 기억 말고 세상에서 귀하다 이런 말 듣게 되던가요? 거의 듣지 못해요. 거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하다는 의미는 더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귀하고 자 그런데 그 귀하다 하는 그 말을 그냥 톡 건드려서 톡 터뜨리듯이 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주말이 늘 즐겁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방송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정말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바로 나죠. 그 생각 꼭 잊지 말고요. 오늘 하루 여러 일들이 또 있었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감사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또 살아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또 감사로 이불을 덮고 이런 하루하루 이어져 평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같이 들을게요. 같이 걸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아, 너무나 따뜻하고 정말 사랑 느껴지는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연에서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다시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네, 해주셨어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뭐가 구별될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혼란함과 여러 풍랑과 여러 이해 못할 것들과 아픈 것들, 또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도 표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 됐나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안 됐나 싶으면 그냥 뭐 세상이 다 무너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 뭐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봅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할 때 이제 월드컵 저기 막 하고 막 하면 막 가슴 조마조마 하잖아요. 누가 이길까? 그런데 그걸 녹화로 봐요. 그 이미 이긴 걸 봐요. 그러면 가슴 조마조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넉넉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좋은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안에 천국 바라며 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걷고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며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이며 건조한 풍경에 푸른 옷소매를 늘어뜨리는 여름나무들 늘 그 자리에 있죠. 이렇게 붙박이인 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참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지선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3연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성교 중부지에 임원으로 섬기고 계신 김철민 목사님, 정영권 목사님, 김영주 목사님, 양중현 장로님 함께 하겠습니다. 군성교는 한국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인 청년들의 삶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목사님들의 헌신과 군성교의 비전과 열매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가족의 시간 함께 하실 분들은 군성교 중부지의 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부지의 이사장을 섬기고 있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지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유성중앙침례교회 정현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지의 군선교 총무로 섬기는 예수은혜교회 김영주 목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선교회 앞에 사무국장 양중인 장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군성교회 열심히신 이모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군성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군성교 사역에 처음 헌신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저는 한 12, 13년 전에 군성교 열심히 섬겼던 오정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저를 좀 추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있었고 제가 또 옛날에 ROTC 군생활도 했고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네. 군선교회 와보니까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함께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르듯이 장교 출신 같으세요.
3: 오래 해준 얘기죠.
0: 네. 네. 네, 더 열심히 또 군선교회 힘을 또 쏟으시는데 또 군선교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군선교를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대전시 성시아운동본부 대표회장님 그리고 전국에 또 대표회장님으로 또 섬기신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어떻게 군선교까지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까?
2: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하면 이 감투를 쫓아다니는 그런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는 원래 군선교에 마음은 있어도 제가 이제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동교회 지금 이제 부이사장이신데 김성춘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긋지 말고 군선교 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열심히 해 그랬었어요.
0: 네.
2: 근데 진지하더라고요. 진지하고 그때 당시에는 성시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인동교회가. 그러면 자네가 인동교회가 성시화 들어오고 내가 그러면 군선교 갈게 이랬을 때 바타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내딛게 됐어요.
0: 네.
2: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죠.
0: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0: 인품으로 네. 보나 영성으로 보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2: 네,
0: 예, 우리 김철민 목사님도 그러시고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주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극동방송 위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저는 공군 원래 헌병을 갔었는데요. 가기 전에 하나님 군대 가서 군종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응답해 주셔서 공군 군산 기지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0: 네.
4: 군종 전도사로. 군선교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선배님이 좀 군선교 좀 헌신해라 이런 부르심을 받고 참여하게 됐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세례를 너무 많이 주고
0: 네.
4: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게 느껴져서 열심히 군선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군종병으로 군

0: 군성교의 중요성을 아시고 목회자로 섬기시면서 군성교의 열심이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 양중현 우리 장로님께서는 사무국장님으로 오랫동안 또 함께 하셨잖아요.
1: 예, 저는 뭐 간단합니다. 군대 생활 장교로 30년간 생활을 하면서 그때 보고 느꼈던 게 군보고마가 절실하다는 걸 느꼈고 그것이 바로 지금 군성교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0: 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이 군성교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성교가 또 한국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성교가 중요한 걸 알았지 군성교가 이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0: 네.
2: 그래서 부이사장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이사장이 되면서 비로소 이 군성교에 대해서 눈이 좀 띄었다 그럴까요? 이제 눈이 띄니까 갈 때가 됐어요. 맨 먼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서 뭐가 모자라냐면 결핍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면 되고 고만고만한 수준을 지키면 되고 그보다 더한 것에 대한 어떤 욕구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함의 안에서 그런 걸 뭐 추구하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군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자란 게 없고 결핍된 곳이 없다가 군에 와서 비로소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군에 와서 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에 대한 그 절박함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기회가 이 군선교에 있다.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부분이 감사하더라고요. 군 선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대가 적대 세력에 대한 그런 최첩경이 있잖아요. 최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선교는 이 모든 선교에 있어서 말 그대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절박한 선교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순환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도 우리 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를 돕는 이사님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우게 됐거든요. 100여 교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군종 목사님들이라든지 군 선교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복음에 대한 절박성이 없잖아요. 절절하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물질 문명이나 이런 현세의 쾌락이나 안일함이나 이런 거를 뚫고 나가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은 정말 이 티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절박성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긴박성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선교 지역이 군선교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밖으로는 물론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죠. 이 지금 군대에 있는 젊은 이들에게 그러나 안으로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선교가 군선교라고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0: 군선교가 예전에는 사실 우리 뭐 대학 캠퍼스도 그렇고 군선교도 그렇고 황금의 어장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요즘 자발적으로 오는 청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늘어났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 맞아요. 이전에는 그 뭐 구대장이면 구대장 훈련소에 그런 분들이 야 전부 집합 종교 집합 뭐 이래가지고 데려가면 끌려왔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더 이제 집중하는 이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실로함을 한번 부르더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영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터뜨려 풀어내고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0: 네. 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군부대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0: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군성기의 마음을 좀 모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특별히 군성교가 또 다른 사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또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군성교를 세례를 주면서 느낀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서 가장 겸손한 순간이 이 시간이구나. 세례를 받겠다고 딱 무릎을 꿇고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는 모습. 이보다 더 겸손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황금어장입니다. 네.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다른 여러 선교사역들이 있지만은 군선교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열매가 있고 청년들을 아직도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군선교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모일 때마다 두 가지 구호를 외치거든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면서 또 감동이 돼요. 또 하나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또 이렇게 외칠 때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군선교는 황금어장이 때문에 앞으로 더 집중하고 아마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한국 군대가 있는 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0: 네, 군성교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사실 청년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 청년들을 잘 믿음 안에서 세워서 우리나라도 살리고 또 한국교회도 살리는 그런 멋진 군성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부지에서 또 현재 집중하고 있는 주요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현재 군성교 현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군성교의 그 변하는 그 현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 그래도 아직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간부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 간부들의 그 한 달에 한 번씩 부대 안전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를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부활절과 성탄절에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위문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육군 훈련소 세례식을 집례를 후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실시한 군종 목사 사모 위로 행사라든지 군종 목사들과의 그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무보수로 사역하시는 군선교 사역자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 행사, 그다음에 대학교 3, 4학년들이 ROTC를 하면서 여름과 겨울에 훈련을 들어갑니다. 후보생들에 대한 위문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소위로 인간에서 파송 나가는 소위들에 대해서 파송 행사. 그 다음에 매월 6회 공군의 19개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220만 원씩 또 헌금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 일을 하려면 한 교회가 할 수 없잖아요.
3: 그렇죠.
0: 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사장님께서 좀 한 말씀 우리 교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3: 예, 뭐 우리 교회는 다 형제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목회자마다 교회마다 주된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고 해서 군 선교만 하십시오 하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다 그래서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지금 이제 거의 청년들에 대한 부분은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열려있는 부분이 군선교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그리고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라도 우리 2500개 대전 지역과 충청도 이 방송이 전파되는 모든 교회에 계신 목회자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
0: 네, 교회마다 중보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군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 제목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의 기도로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군대로 또 파송받고 군대 가서 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3: 맞습니다.
0: 우리 목사님 같은 네. 우리 장로님 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시대 때는 군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 목회자 되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2: 최근에 육군 훈련소 세례식을 갔었는데
0: 네.
2: 거기에 그 수종을 오신 장로님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0: 네.
2: 그 중에 두 분이 한 40년 전에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0: 두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세례를 안 받았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과연 내 예수를 믿겠느냐.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과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네. 아무튼 매일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우리 군성교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역하시면서 사실 뭐 이렇게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까도 조금 말씀 나눴지만은 옛날에는 약간 강제 또 이제 지휘관들의 말을 무서워하고 또 고참들이 무섭기 때문에 정교 활동하면서 그 시간이라도 좀 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자원해서 오거든요.
1: 네.
2: 그렇게 바뀌는 과정의 어려움이 뭐냐면 끊임없이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늘 지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지휘관들한테 환기시켰습니다.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은 좋은 겁니다. 아이, 좋은 일, 또 그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그에게 필요한 일들을 강하게 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강요라고 표현하지 말고 강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요 부분이 좀 어려웠지. 뭐 지금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있지 또 월급 많이 받지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조금 번거로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교회를 찾는 우리 병사들이 많아졌습니다.
1: 네.
2: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3: 제가 요건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라 그럴까 같이 들으시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국군 장병들이 가령 예를 들면 육군 훈련소 교회, 연무대 교회만 해도 입소하는 청년들이 한 8만 정도 된대요.
1: 네. 1년에.
3: 1년에.
1: 네.
3: 근데 그 가운데서 세례 받는 분들이 한 4만 8천 명 정도. 그 정도로 세례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곳에 사역하시는 군목들, 그 다음에 군종 사병들이에요.
1: 네.
3: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저만 해도 세례받는 청년들에 대해서 장병들에 대해서 관심 많았지 그들을 이끌고 오는 정말 사역하고 있는 군종병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참 모자랐구나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뢰에 뭐 월급 받고 하니까 다 아시겠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보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장병들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들 것들 내놔가지고서 교회로 한 명이라도 더 이끌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눈물겨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이나 뜨시는 분들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사장의 한 사람으로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많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기를 진작하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한국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유대를 맺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1: 네, 네. 작은 또 사랑이 그분들한테는 큰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우리가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4: 한국교회가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데 미래 영혼구원에 못 자립하니 육군 논산 육군 훈련소 같아요. 세례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 일을 지금 중부지에서 감당을 하는데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보면 개인 선교가 그동안 좀 잘 되었었는데 좀 자꾸 감소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중에 군선교회 한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한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군선교회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군선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인 청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특별히 감동적인 간증이나 또 복음의 열매가 또 많으실 것 같은데
4: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을 때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 목사님 어디 출신이세요? 저 고향이 논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논산 보고는 소변도 한 번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1: 네.
4: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벌써 제가 한 30년 전이니까

0: 그런 면에서 저희 중부지역가 지금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논산 육군 훈련소 지원인데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존재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 그래서 이렇게 육군 훈련소에서 교회 나오면서 간증들이 많아요. 입대 전에 교회를 떠나서 안다녔던 청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교회더라.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자대 배치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입대 후에 나오면서 심란한 마음이 정리가 돼가고 집에 온것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외국에서 12년간 생활하다가 최근 2년 정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훈련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간증한 분도 계시고. 22년 동안 살면서 종교를 믿어본 적도 없는데 존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야, 인간은 미약하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온 분들이 육군 훈련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세례받고 신앙이 뭡니까 하면 기독교로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혼한 아버지 미워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요. 또 저희 중부지회가 22사단 전방부대 이렇게 섬기는데 그 코로나 시대 때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2022년 6월 17일 첫 현장 예배에서 이제 2명 예배자로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2023년 10월 8일에는 6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도 들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분의 간증이 목사님 어느 상병이 군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믿고 보고하기를 목사님 이제 제대해서는 꼭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귀한 간증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만큼 군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씨 뿌리는 사역이거든요. 세례해주지만 주로 이제 위문사역 가고 떠나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는 분들은 군목 목사님들과 또 군선교사님들이 주로 이 일을 하시고 또 하면서 이제 그 열매를 실제로 간증을 듣고 계신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매월 조찬 예배 때 가끔 우리가 군목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아,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구국성회가 있어요. 6.25 구국성회 매년 6월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여는데 우리 지위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또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또 많은 열매가 있어 교회 등록도 하고 제대한 뒤에 이런 열매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매년 국군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한 학생이 감동받고 국군 간호사 파견학과를 갔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파송할 때 파송 예배 드리고 지금 대위 진급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같이 또 오고 있어요.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2: 네, 참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너무나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군선교의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군선교 사역의 중요함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귀한 말씀은 한 주 방송으로는 다 담을 수 없어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선교 중부지의 임원님이신 김철민 목사님, 정영곤 목사님, 김영주 목사님, 양중현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 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5천만이 넘는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불리우는 소득을 살펴보니까 1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글로벌 순위로 여섯 번째가 대한민국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60년대 초반에 태어나고 또 70년대 중반과 후반에 청소년기 중고등학교를 지내고 80년 초에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제가 85년 12월에 4학년 2학기를 마치는 때에 시작했는데요. 저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지난 40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저는 이 기사를 사실은 어제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매번 보고 또 저장해 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에 태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로 보면 40년대, 50년대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70대, 또 제 나이 또래부터 시작해서 60년대 후반에 태어난 60대, 또 이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태어난 50대, 50대, 60대, 70대를 뭐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상층부로 본다면 이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직장생활을 한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우린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소위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온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루 8시간, 한 주에 5일 일해서 40시간 일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올이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일은 더 늘어납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좀 더 내 분야에서 내가 인정할 만큼 성공을 거둘수록 책임은 더욱더 커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증가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으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 정말 죽을 듯이 내 인생을 갈아서 살으면 좀 짐이 가벼워질까 생각했는데 제가 지고 있는 짐은, 제가 60대에 지고 있는 짐은 50대보다 40대보다 30대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대부분 짜증을 좀 많이 내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이게 맞는 생활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내 직업의 분야에서 혹은 내가 목표로 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성공할수록 내 성격이 나빠지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스도로서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 더 많아진다면 이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 10대부터 시작해서 뭐 10년 주기로 혹은 17년에 18년 주기로 여러 번 쓰러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르면 40대, 대부분은 50대, 늦으면 60대에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 직업의 분야 혹은 자기 기준으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내가 성공했다고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레이스를, 인생의 경주를 중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탈진하고 힘들어서 도무지 대전과 같은 도시에 있을 수 없어서 시골로 요양 간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강제로 삶이 멈추어지고 몇 달간 강제로 휴식하고 또 치료를 받고 또 정신의 나락에 빠져서 침체기를 지내고 성공의 달리기를 중단한 후에 새롭게 인생을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 전직 대통령부터 아주 유명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 또 임원들, 각 유명인사들 한 천여 명을 개인 이미지 관리라고 해서 일종의 그의 커리어나 또 대중적인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컨설턴트로 유명해진 이종선 씨는 그가 열심히 일해서 10년 동안 한 달에 강의를 100곳 이상 하고 평균 500시간 일하고 바쁘게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삶을 중단하고 강제로 쉬는 시간, 안식년을 갖게 되고 한 다음에 그는 그래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변하면 다들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다.

타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춘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면서 변하게 되는 것 같다. 그도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 평가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쓰러지게 되고 그때 속도를 늦추고 안식하고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사람의 모든 특징이 자기를 돌아보지만 돌아보는 것이 진짜 자기 내면 혹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면의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미지에 자기를 집어넣고 정말 밤낮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감당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쓰러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 여러 번 쓰러진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서 중단되고 중단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단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종선은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아프거나 어떤 시련을 겪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는다. 어떤 깨달음을 얻나요? 내가 1순위로 두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분을 예로 든 것은 이분이 만났던 천여 명 가까운 우리나라 각계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어렵고 힘든 사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고 또 성장한 사회를 살아가고 또 지금 세계 10대 국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른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문제점 혹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내 분야에서 내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 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성공 욕구라고 부르죠. 이 성공 욕구가 없이는 사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욕구가 결국은 지나쳐져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사자의 형상을 덮고 감추고 더 씌워서 아무리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에 창조하셨던 형상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으그러지고 괴물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할수록 일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좀 더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밀어넣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우리 본연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 마땅히 내가 갖추어야 될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것이 마치 대리석덩이가 있고 조각가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깎아내고 다듬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 평생 동안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성공한 후에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보다 보통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단 첫 번째 의자입니다. 성공으로 향해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서야 할 때 첫 번째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혹은 이미 첫 번째 의자를 준비하고 계속 그 길 가운데서 의자에 앉아서 힘을 얻는 사람이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주제와 같이 거기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나의 성공이 내가 목표한 성공이 나의 기준으로의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의자에 앉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회에서 또 물량 중심의 사회에서 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행복하고 동일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축복이란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내가 원하는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성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정말 쉬운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해도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잘하면 일정 정도의 성공은 어느 사회나 거두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의 특징은 일한 만큼은 보상을 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자리에서 어떤 분은 10년, 20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까요? 성공과 행복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자에 앉는 것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첫 번째 의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떼어놓은 시간과 떼어놓은 공간에서 첫 번째 의자에 앉지 않는 분들은 오늘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 의자에 첫 번째 의자라고 쓰진 않았지만 의자를 준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묵상 의자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주거 환경이 좀 떼어놓은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사랑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파트라는 구조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방을, 공간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나만의 의자를 눈에 보이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십시오. 이웅천의 묵상 의자. 모든 가족과 규칙을 정하는 거죠.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첫째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와도 그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의자는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는 거죠. 세 번째는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는 자기 홀로 외부의 소음과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홀로 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홀로 있기는 리처드 포스터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전통적인 영성 훈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한 교회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소음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외부로부터의 단절이고, 다른 나를 방해하는 것으로의 단절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도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아주 준비된 신앙인들을 계속해서 길러낸 이유는 새벽 기도와 같은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은 홀로 있는 시간과 홀로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5시부터 새벽 기도하는데요. 6시만 돼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출근하기 위해서 일 때문에 나갑니다. 6시부터 7시까지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어도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관조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침묵 기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침묵 기도가 잘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단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 안에서 철저하게 나를 차단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면의 사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자에 앉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고, 또 24절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기억하시는 본문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오호라는 슬플 때 내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단어를 저희가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나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면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비참하다는 말을 잘 모르면 불쌍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향

였고 그는 장래가 보장된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공한 유대인이 이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첫 번째 의자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의자 안에서 자기를 볼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속모습을 볼 때 그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였고 열심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교 사회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외국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할 것을 아마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성공의 길을 멈추고 그 길에서 벗어나와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울의 고백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 생활과 새로운 생활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낸 구원의 통로가 된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안에 선한 내가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내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속한 것을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 그는 이런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의자에 앉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의자에 앉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바울이 보는 솔직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위대한 능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합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다메섹 체험 이후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성공이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젊은 유대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행복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신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믿음 안에서 승리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자가 갖고 있는 좋은 일종의 효과 혹은 효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가셨다가 40대 들어오셔서 서울 강남에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옛 채플로 옮긴 것이 제가 카이스트 연구소에 다닐 때 그쪽에서 근무할 때 강남에 있는 분수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40대 중반부터 50대가 될 때까지 3년 정도 로마서를 주로 강의하셨습니다. 젊은 오카노 목사가 강의하는 로마서에서 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로마서 7장, 8장을 강의할 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더 옛날이니까 요즘처럼 SNS나 뭐 다른 것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없어서 대부분 편지를 쓸 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편지를 교환할 때 뭐 여러 일들, 뭐 약속을 하든 방문을 하든 뭘 요청을 하든 편지를 쓸 때 마무리 글에 이렇게 쓴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무리에 뭐라고 쓰냐면 With God, we are always on the victory side.

0: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편에 늘 서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이걸 쓸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그 유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유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로 널리 알려진 올리버 크롬웰의 편지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가 장군으로 이 내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문서를 쓸 때, 명령서를 쓸 때, 개인 서신을 쓸 때 올리버 크롬웰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올리버 크롬웰 on the victory side. 승리의 편에 서 있는 크롬웰로부터. 이것을 받는 장군의 스태프들과 참모들과 휴하의 장교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우리를 이끄는 사령관이, 우리를 이끄는 장군이 승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불리하던 전세가 뒤바뀌어져서 이 승리의 확신이 퍼져나가서 전세가 바뀌어지고 올리버 크롬웰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청교도였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표현을 즐겨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On the victory side라고 하는 승리하는 편에 내가 서 있다. 더 정확한 영어 표현을 하면 Standing on the victory side입니다. 승리하는 편에 내가 서 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여자가 준비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여자에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앉아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공간, 그리고 침묵 가운데 내 자신의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형상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확신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서 또 여러분이 어떤 목표에 성공해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을 때입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다듬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승리하는 편으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 내부의 영적인 싸움이 강하고 점점점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외부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델로 삼을 수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귀한 나라의 한 부분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앞으로 2050년, 2060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때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그들의 문화는 바뀔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의자를 세우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확인하며 붙잡고 다듬어 나아가면 최종에는, 종국에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연속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요.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요즘은요, 제 주변에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기도의 응답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마냥 기쁘게만 지날 순 없지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여정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고 완전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왔습니다. 아,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디서 무엇하시며 급동방송 듣고 계실까 오늘도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52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다녀와서 지금은 식사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맛있는

는 오이소박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와,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되는 오이소박이 생각하니 군침이 돕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3015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신청곡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고백일이라 생각하며 바로 이어드릴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네, 보혈을 지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594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듣는 찬양은 더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기쁨을 더욱 전하는 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오늘은 유난히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한 주간 그 여운이 쭉 이어지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01님, 자녀들이 신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천국은 마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8594님의 문자 메시지를 접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 챔버 콰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4501님이 신청하신 곡 천국은 마치까지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주가 일하시네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 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북한에서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이고요.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 8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년단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전국 각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어 달래기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빛나야 할 날, 그 작은 손에 충성의 편지가 들려있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린 마음이 가장 맑고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먼저 바치도록 배워야 한다는 현실. 북한의 현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사랑은 원래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시고 또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생명으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바라기는 북한의 아이들과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거짓된 충성의 길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자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자유의 길 희년이란 제목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우상화 작업,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도 네, 강요되고 있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었죠. 우상화된 권력 앞에 마음을 내어주도록 배우게 되는 어린아이들의 그 이야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북한 땅의 그 현실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 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땅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왜곡된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회복되기를,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간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이 북한 땅을 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보위부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서 구제가 통로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금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언니, 이거 북한에서 보내온 건데 뭐 하는 것 같아요? 탈북 사역자가 상기된 얼굴로 물으며 내민 핸드폰을 보니 겨울잠바를 입고 돌아앉은 여인의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모습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어마나, 어떻게 알았어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기대 가득한 얼굴로 묻길래 짐작해 대답한 것이라 말하자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전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가서 현지 일꾼들이 돌보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통제가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북한 형제 자매들과 연락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속의 자매와도 소식이 끊겼다가 2년 전에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매였는데 북한 성도와 연결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추방이나 군인 가족같이 공식적으로 이동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 자매가 남긴 북한의 주소를 찾아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답니다. 겁이 나니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그 자매에게 한 달 생활비와 함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선생님을 기억하나요? 그 선생님이 어려운 북한 사람을 돕고 복받을 일을 했던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복받을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처음 한두 번은 조건 없이 보내주었으나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매에게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보내는 것이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에 따라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 자매가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수술비와 사역비를 함께 보내주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4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온 것입니다. 북한 자매에게 어떻게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서 도와주면 의심을 하니까 사람들을 찾아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면 먹을 것도 주고 시간당 돈을 계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자매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한 명,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도와주면서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 줄 목회자도 없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홀로 또는 소수의 무리로 모여 믿음을 지키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흠받아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연락이 끊긴 북한 성도들과 연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돌아간 성도들과 연락이 끊겨 애태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락이 가능해지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듣고 돌아간 북한 형제 자매들과 연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중에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 북한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가 막히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큰 바위 같은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복음적 통일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채석장 석공의 태도입니다. 석공은 큰 바위를 한 번에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만큼 큰 도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바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망치와 정, 쐐기를 들고 바위 앞에 섭니다. 바위에 정을 대고 작은 틈이 생길 때까지 집요하게 칩니다. 그렇게 생긴 틈에 쐐기를 대고 작은 망치로 계속해서 내리치면 바위에 실금같이 작은 결이 생기고 어느 순간 바위가 쩍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돌파하는 기도는 한두 번의 강력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요함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항상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동기는 달라도 꾸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시작할 때의 모습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석공은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바위 앞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 바위도 또한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 비록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이 문제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 풍성한 응답과 돌파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요하고 꾸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통일이라는 오래되고 큰 바위 같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그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더욱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욱 집요하고 꾸준한 기도로 철옹성과 같은 북한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단의 경계는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 마음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마지막 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노인팅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저는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위대한 주권적 치료제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상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이 깊은 죄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 피는 정죄 아래에 있던 자를 용서로 이끌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생명과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의 완전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국립합창단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손재석의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찬송으로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신현재가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대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현충일이었어요. 우리는 어제 방송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었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돌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하나요?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방금 들은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듣겠습니다.

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0: 누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여섯 번째 책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와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무슨 뜻일까요?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시합 내내 양팀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종료 직전에 겨우 한 골을 넣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어서 5대 0, 10대 0으로 이긴다면 그래요, 쉽게, 멋지게,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불편할 때, 시험을 앞두고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될 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무서워. 못할 것 같아. 아,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내 힘으로는, 나 혼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센터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되느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며 겪게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챈트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0: 이기는이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도우지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튼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튼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물건인 베시 언니의 외투와 비타민 그리고 성경을 잘 숨겨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0: 전하게 될까요? 커리템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와 배시 언니가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곳에 수용된 여사들은 무려 1,400명이나 되었고, 28번 막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러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막사에는 엄청난 수의 벼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벼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랍니다. 코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고양이 집이 그리웠어요. 배시 언니, 이 더러운 벌레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배시 언니는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기도한 후에 배시 언니는 깨달은 것을 코리에게 말해주었어요. 코리야,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을 기억하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었지. 우리는 벼룩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만 해.
1: 배시 언니,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지만 이런 벼룩까지도 감사하기는 싫어.
0: 코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된 거야. 말씀을 믿고 코리와 배시 언니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함께 지내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모든 벼룩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리는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일까지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막사의 구석 등불 아래에 앉아 코리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며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많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코리가 성경을 읽어줄 때 열심히 들었어요.
2: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0: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코리와 수용소의 여인들도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용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죄수는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비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가 있는 28번 막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경비원을 부르러 갔는데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3: 난 28번 막사에 가지 않겠어. 거기는 벼룩 투성이야.
0: 그래요, 여러분. 벼룩 때문에 28번 막사에 머물던 코리와 배시 언니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코리도 벼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 코리와 벨씨 언니.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벼룩마저 감사하게 된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한국방송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GR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복받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열망이 강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의 장자권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런데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800km나 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친정집으로 이 바다나란 하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냥 도망가서 자기가 피해서 살 만한 집, 거기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여기는 음모와 술수와 이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웬만큼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는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기준, 그를 야곱으로 하여금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 이 믿음의 기준이 뭔가, 인생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29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예수지 않으면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3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위가 아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열기 가득한 광야의 폭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위는 뼈마디가 시려운 혹한을 말합니다. 여기 그걸 무릅썼다 그런데 무릅쓰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카리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렸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문 그대로 지켜가면 낮에는 폭염이 저를 삼켜버렸고 밤에는 혹한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처절한 고백이죠.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외삼촌 당신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죽도록 한 거죠. 그리 되면 얼마나 귀한 기억일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이 삼촌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요 열 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열 번이나 사기친 거죠. 게다가 7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이 아내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 사기를 치면서 7년을 약속하고 모슴처럼 일했지만은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14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그는 가족은 많았는데 무일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예수고 힘썼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은 늘어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봐도 너무 힘들고 위로 어르신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짐을 지고 있고 자신도 서서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드러나면서 아픈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묻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에요. 무슨 이론인가 하면 통제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 통제자와 내적 통제자로 나누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환경 앞에 주저앉고 그다음에 무기력해지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라고 얘기해요. 내적 통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내면적으로도 자기를 이겨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면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을 그 너희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어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그 아버지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그런 백성으로 축복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언제나 너에게 공급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환경이 나빠서 좌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강해서 뭐 이겨낸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자기의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자기 속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이 두신 거야. 나는 도망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유업을 줄 사람으로 만들었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리 팔자가 사나워서 일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드냐. 자식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잘 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아니야. 회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단지 그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는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야. 라반의 재산 불려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얻어먹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증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증거장이 될 만한 용량이 안 돼요. 축복의 통로는 훨씬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는 늘 피해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비록 아픔의 자리요 어려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자녀들도 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바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내 내면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잔꾀를 내려놓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라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라고 하죠. 이때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양들 중에, 양들이나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거나 점 있는 거거나 이런 것을 자기의 소유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반이 이거 웬일인가 웬떡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라반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있는 양 중에 뭐 얼룩덜룩하고 염소 중에도 또 흰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저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양 희고, 양은 주로 희죠? 희고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맡기면서 이 거리를 3일 길을 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교배하면 엉뚱한 것이 나올까 봐 멀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탐욕을 부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워서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개했어요. 놀랍게도 얼룩얼룩하고 튼실한 양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요법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내려오는 마법입니까? 야곱은 31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세운 것은 야곱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보면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효과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라고 그러죠.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던 것, 또 영향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보는데 이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틀 속에 가두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야곱은 이 틀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듣는 대로 듣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얻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틀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틀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지난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아, 그때를 내가 지나왔구나.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0: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삼촌이 만든 그 틀 속에, 세상이 만든 틀 속에 거기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받아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걸음이 더디고 초라해 보여도요, 그 길을 정하신 하나님은 멀리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고 말씀하셨죠.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 주여 인도하소서, 조정기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성령님도 자유하신 분이시니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생명수 강가의 라이프로드 승하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이무화의 그러므로 띄워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인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같이 노래로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숨결같이 늘 그 감사가 읊조려지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도희선의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강한 손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

89.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계산 방법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매일 마시는 공기 공짜, 시원하게 내리는 빗방울 공짜,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피어있는 꽃구경 공짜, 따스한 햇살 공짜, 주님의 유리를 위해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비로운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길 소망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최명자의 감사 찬송으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거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글들도 참 많은데요.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처럼이요 라고 찰스 디킨스가 말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아 숨쉬는 것,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기적 같은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우리 삶 안에 장미꽃의 가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강성훈이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강성은의 내 맘의 주요 소망되소서, 그리고 김도연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C5밴드의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데요. 그래요, 골로새서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찬송가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폴 발러시의 찬양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폴 발로시의 찬양으로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크리스 라이스의 그리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for him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모든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또 힘든 상황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바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The Light Worship의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나눕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브라운 워십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까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그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힐송의 찬양으로 주품에 스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말씀 소개할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가장 필요한 기도를 우리 대신 주께 해주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조급하고 지쳤을 때는 일단 쉬라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조급함은 우리 안에 사랑과 동정심을 죽인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쁘고 조급하면 무감각해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진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남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스케줄을 짤 때도 너무 급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도록 넉넉한 여유를 두라. 약속 시간에도 충분히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져도 여유가 없으면 크리스천 에티켓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육체적,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부가 한참 피곤하고 짜증났을 때는 너무 조급히 대화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잘 먹고 먼저 푹 쉬어야 한다.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진 뒤에 기도하고 나서 대화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치고 예민해진 마음 상태로 바로 대화하면 평생 후회할 사나운 말들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충동적으로 직장을 바꾸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하거나 홧김에 이혼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뱉어버리곤 한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 회복되겠지만 피곤했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상태가 안 좋을 때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를 범할 수 있으니 다른 이들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일정의 과부하가 걸려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쳤을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 특히 그럴 때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하라. 필요하면 잠깐 쉬든지 기분 전환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와.

헨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유일한 진리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 진리는 개념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당신이 처한 상황의 진상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제자들은 폭풍우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바다를 아는 어부들이라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았다. 그래서 환경이 압도되어 그들의 임박한 죽음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 진리는 그들의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때로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인간적인 지식이 우리 눈을 가려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제야 제자들은 상황의 진실을 볼 수 있었다. 폭풍우가 완전히 잔잔해진 것이다. 우리도 과거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많은 영적 승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무서운 상황이 닥치면 다시 겁을 먹고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이 상황도 다스릴 수 있다. 너는 그로 인해 나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존 번연의 기도학교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기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고 위선적이며 냉담하고 부적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탄식하는 넋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외관상 신실하고 감동적인 것처럼 보여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인간은 그저 본성대로 사악함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말이나 생각을 가질 수 없고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창하게 말했고 기도하는 시간도 매우 길었습니다. 그러나 청산유수 같은 그들의 기도에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궁휼이 풍성하며 애정을 듬뿍 담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에 의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기도만이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속에 얼마나 더러운 위선이 가득합니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선이 따라다닙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확연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쌍한 상태에 빠지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지하고 궁휼이 풍성하며 애정이 듬뿍 담긴 태도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완전히 단념하게 됩니다. 죄인은 종종 나는 너무나 비천하고 불쌍하며 저주받은 죄인이다,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귀중히 여기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죄인은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함이라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영혼 가운데 오셔서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자라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충분히 깨닫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 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형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드디어 바로는 열 번째 재앙, 즉 유월절을 통해서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기 싫어서 아홉 번이나 얻어맞으면서까지 버텼지만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사탄을 다른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만이 사탄의 손을 들게 만듭니다. 바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재앙,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며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죽였던 그날 밤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자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월절의 감격이 출애굽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유월절이 경험되어져야 필경 출애굽이라고 표현되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결코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실제로 그것만이 죽음의 신에서 그리고 또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고 이 길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논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짐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한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며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근원적인 감사가 늘 살아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 6개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일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주님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메마른 영혼 위에 숨결이 되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네.

조용히 스며든 주의 손길 따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빛이 피어나 이 바람 머문 자리마다 피어나네. 주님의 바람 내 영을 살리네. 성령의 불길 새 생명 주소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어떤 찬양곡의 가사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 첫 곡은 빌 게이더의 성령이여 오소서입니다. 작곡자 빌 게이더는 올해 90세로 미국 남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싱어송라이터이면서 성가 작곡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라는 곡의 작곡자로 알려져 있죠. 성령이여 오소서.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29 Gelobet dei der Herr mein Gott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41세인 1726년 라이프지히에서 작곡되었는데요. 그 이듬해 1727년 삼위일체 주일에 초연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BWV 129번은 모두 5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이 합창으로 시작되는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생명, 나에게 몸과 영혼을 주신 나의 창조주, 태어날 때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내게 선함을 베푸셨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베트 자이드 헬 마인 고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해 몸 바치시고 당신의 귀한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 속에서 나에게 최고의 자산인 당신을 주셨네. 이런 내용의 2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Gelobet sei der Herr mein Gott.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이 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위안, 나의 생명. 아버지의 귀중한 영을 그 아들이 내게 주셨네. 내 마음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나에게 충고와 위로와 도움을 주시네. 이런 내용의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벳 사이드 헬 마인 곳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알토 아리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 천지에서 움직이는 만물이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이런 내용의 4악장 알토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벳 사이데헬 마인곳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사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5악장은 코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쁘게 거룩하시도다를 부르며 천사의 무리와 함께 상투스의 노래를 받으시는 분, 그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찬양하고 찬미하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이런 가사의 코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29 겔로벳 자이데헬 마인곳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중에서 마지막 5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라이프지 시대의 초기 작품으로 1727년 6월 8일 3일 제주일에 초연되었던 BWV 129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작곡가 전향숙의 성가입니다. 오직 성령이 첼로 솔로와 함께 찬양하는 이 곡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의 내용을 연결시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향숙 작곡 오직 성령이

우리나라 작곡가 전향숙 작곡 오직 성령이였습니다. 다음 역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작곡가의 성가곡으로 국현 작곡 성자의 귀한 몸, 그리고 이어서 김기영 작곡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두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기영 작곡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국현 작곡 성자의 귀한 몸이었습니다.

경신여자고등학교 선교합창단의 목소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민족의 담을 넘고 인종의 담을 넘고 언어의 담을 넘고 문화의 담을 넘어서 온 땅을 향해 복음 들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험한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조직이나 권력이나 물질로 권고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평생 6,500여 편의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께 드린 찰스 웨슬리의 찬송으로 그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찬송입니다. 그의 형 요한 웨슬리는 시의 내용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 찬송을 드리는 모든 성도는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찬송을 찬양의 제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베르트라는 별명을 가지신 김순세 교수님의 찬송 내게로 오라하신 주님의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라는 합창곡으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찬양을 드리던 곡이었는데 21세기 찬송가에는 독일 시인 에렌프리드 리드히의 시를 사용하여 수록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베스버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께서 우리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확인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께서 거느리시네. 아멘. 손영진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예정하시고 대속하시고 인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낙심될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대물로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화 챔버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도 받게 되겠지요.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와이글 목사의 시인데요. 순례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정을 떠나버린 아내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했던 와이글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여서 울림이 더 큰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현명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봉사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며 복음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의종이십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단은 많은 찬송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숨겨져 있던 찬송을 찾아내어 집회에서 찬양하게 하여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도 이런 찬송 중에 하나이죠. 1954년 영국에서 개최된 전도집회에서 이 찬송이 불려지면서 세계 교회에 사랑을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드리면서 오늘 레온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Chinia. Psalm 118:24.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excited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You know, today is not just another ordinary day.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평범한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It is a gift lovingly prepared by God.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하루죠. The psalmist declares,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Sometimes we wake up carrying worries, unfinished plans, and heavy thoughts, right? 우리는 때때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Yet before anything else happens today, God invites us to begin with gratitude.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라고 초대하십니다. Just as flowers turn toward the sunlight each morning, we can turn our hearts toward God's goodness. 꽃들이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No matter what awaits us today, His grace is already there before us. 오늘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salm 118 verse 24.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Amen. Have you ever noticed how trees continue to grow quietly even when no one is watching, right?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도 나무는요, trees, 나무는 묵묵히 자라간다는 그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Their roots reach deep into the ground long before their branches stretch toward the sky. 나무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The same is true in our lives.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Many of God's most beautiful works begin in places we cannot see.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The psalmist declared,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시편 기자는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라고 노래했습니다. He was not rejoicing because every circumstance was perfect. 그는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rejoiced because he knew that God was present in that day. 그는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Like flowers opening their petals to the sunlight, we too can open our hearts to God's grace. 꽃들이 햇살을 향해 꽃잎을 펼치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And when we do, even ordinary days begin to shine with unexpected beauty. 그럴 때 정말 평범해 보이던 우리의 하루도 특별한 주님 주신 그런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아멘.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Not because every problem has disappeared.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Not because everything has gone exactly as we hoped.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죠. But because God has faithfully walked with us through every step.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신실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The flowers do not bloom forever, yet each season has its own beauty. 꽃은 영원히 피어있지 않지만 계절마다 그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The trees stand through sunshine, wind, and rain, growing stronger year after year. 나무는 햇살과 또 바람과 또 비를 지나며 해마다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And so do we.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Even through seasons of waiting, uncertainty, and change, God continues His work, His good work within us. 네, 수많은 기다림과 또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그리고 또 많은 변화의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So let us receive this day with grateful hearts and step forward with hope. 그러니 늘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감사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또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어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May we notice the beauty around us, the grace beside us, and the faithfulness of God before us. 네, 우리 곁에 피어있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과요. 또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once again. And until next time, I hope you stay with Jesus, walk with Jesus, live with Jesus.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Everyone, thank you.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지니 유였습니다. Everyone, bye.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인 천지창조를 그릴 때 일입니다. 수년 동안 비계 위에 누워서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많은 귀족과 추기경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그 아래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보며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해요. 오, 저 세밀한 붓터치를 보십시오. 저 역동적인 인물들의 근육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의 손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능력과 기교를 칭송하기 바빴는데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그린 인물의 손가락과 색채의 화려함만 감탄할 뿐이지 내가 이 거대한 벽화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며 한탄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기적이라는 그 화려한 그림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배경 너머에 있는 진짜 메시지인 나는 대접받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러 왔다라는 구속의 뜻을 제자들의 귀에 억지로라도 심어 넣고자 하셨다.

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눈앞의 이적과 축복에만 매달려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놓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그 놀라움과 칭송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진짜 사명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보다 칭송받는 것이 좋고 영혼구원보다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대형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관객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한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신들린 듯한 연주를 촥 연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교와 연주로 객석에서는 연신 우와 우와 감탄이 터져 나왔는데요, 정작 지휘자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곡이 끝난 뒤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지휘자는 연주자를 무대 뒤로 불러서 엄하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연주 기술은 완벽합니다. 관객들의 찬사도 대단했지요. 하지만 오늘 바이올린 독주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기교 때문에 오늘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고 작곡가가 이 곡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평화와 슬픔의 메시지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의 화려함만 보았지 오케스트라 전체가 보여주어야 했던 그 곡의 본뜻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연주자는 박수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지휘자가 원하는 그 음악의 방향과 뜻,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화려함과 무리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죠. 마치 이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정작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질인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 큰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지휘에 삶을 맞추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그 지휘하심에 맞춰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 워십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유럽에 들렀을 때 수많은 언론과 대중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부르면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렸고 그의 희생적인 능력과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한 젊은 기자 선교사 지망생이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사람이 박사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헌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독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행한 일의 결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성공적인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의 인기에 도취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에 취해서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치시는 놀라운 사역 뒤

곧바로 인자가 넘겨지리라 라는 고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역의 화려한 열매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 그거 받고 싶어요, 화려한 열매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세상

욕심이 다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온전히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수많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고위 간부 사원을 뽑기 위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실에는 세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상석이었고 다른 두 개는 평범하고 낮은 의자였다고 해요. 야망이 넘치는 영리한 지원자들이 먼저 방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인재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주저하지 않고 가장 크고 화려한 상석에 털썩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방에 들어와서는 가장 낮고 평범한 의자에 조용히 앉더랍니다. 면접관들이 질문할 때에도 자신의 야망을 뽐내기보다는 회사와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진솔하게 대답하더래요. 모든 면접이 끝난 후에 카네기는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과시했던 사람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던 지원자, 겸손했던 그 지원자를 수석 간부로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남에 의해 내려오게 되겠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겸손히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높은 자리로 모셔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를 채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좌우편이라는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신이 크다고 변론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서열 구조를 뒤집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낮출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인생을 하늘의 권위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 아시죠? 이 간디가 인도의 대표로 영국 국왕 조지 5세를 만나기 위해 런던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영국 국왕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모든 참모는 간디에게 화려한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어달라고 권했다고 해요. 권력의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디는 평소처럼 인도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전통 무명 천 한 장을 몸에 걸치고 낡은 샌들을 신은 그런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다고 하죠. 화려한 제복과 황금으로 치장한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간디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한 영국 기자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국왕을 만나는데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간디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왕께서 우리 두 사람이 입고도 남을 만큼의 화려하고 충분한 옷을 혼자 다 입고 계시니까요. 저는 제 조국의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러 왔을 뿐입니다. 간디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어서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었지만 그의 겸손함과 무소유의 삶은 영국 왕실의 그 어떤 화려한 권력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뒤요, 무리들 위해 군림하려는 화려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주장할 권리도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를 기준점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과 외적인 치장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함을 인정하며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겸손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장윤영의 겸손.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문화는 손님이 투숙하면 호텔 하인들이 방 밖에 내놓는 그 구두를 밤새 깨끗하게 닦아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 호텔의 하인들이 바빠서 방치했던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구두가 먼지 투성이로 그냥 복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나온 영국의 엘리트 목사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유 누가 네 내 구두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불평을 막 늘어놓았다고 해요. 자신이 학식 있고 대접받아야 할 큰 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앞치마를 두르시고 복도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복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거만한 목회자들의 더러운 구두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깨끗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란 목회자들이 뒤늦게 무디 목사님께서 밤새 구두를 닦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영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접받고 높아지려는 야망의 눈이 멀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셨죠. 무디 목사님처럼 자신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작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화물차에 짐을 실고 달리다가 낡은 무전기에서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테디베어가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아이는 자신을 테디베어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잘 들린다 테디베어 하고 응답해줬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기뻤고요.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체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는 테디베어는 한 달 전에 트럭을 몰고 오다가 사고를 당한 아빠의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했던 소년 테디베어는 아저씨, 예전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절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주셨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난 그 트럭 운전사는 테디베어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곧장 아이가 일러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엔 20대가 넘는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위 수 킬로미터 안에 있던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소년 테디베어와 그 트럭 운전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도 누군가의 트럭 운전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런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됐죠.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날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 살게 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앞에 머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저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는 아무런 풍파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센 풍랑이 날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믿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풍파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조금 길어서 제가 마지막 곡이나 요럴 때 나눴는데, 오늘은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나눌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스엘로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피아니스트 정환호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거미는 매일 새 그물을 친다고 해요. 거미는 제일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첫 번째 줄을 날립니다. 첫 줄이 반대편에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고 해요. 첫 번째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번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해서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하는데요. 완성된 거미줄의 강도는 강철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부는 거미처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쉬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여수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나홀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레지의 사나 죽으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공일 수도 있고 학업이거나 또는 하루에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온통 신경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일 텐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또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권력도,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부도 주님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 보자고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백으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풍파 속에서도 살아나고 또 견뎌내고 그렇게 오늘을 맞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님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음을 우리 북녘의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 땅과 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한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아, 북녘 땅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응원의 한 줄 또 한 줄의 기도도 문자로 같이 나눠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 함께 고백하시고 신앙 간증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크리스천들의 신앙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총 네 번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지순이 선교사님이세요. 북한에서 55년을 사셨고 한국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신 분이신데요. 몸이 허약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려운 북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어떻게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하셨을지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그 시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북한에서 55년을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꼭 10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을 그 북한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마지막에 그저 막바지에 이르니까 탈북을 했는데요. 저는 함흥의대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함흥의학대학병원에서 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저는 선천성 심장 판막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9살까지나 살겠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 진단을 받고 살다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정말 손끝에 놓고 자려왔죠. 그렇게 했는데 9살이 돼도 안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20살이 되니까 이게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부담을 받고 간혹 가다 심장 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병의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병의대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을 수술하자면 심실

공격혈손증인데 자심실하고 우심실 어간에 구멍이 전성적으로 뚫려 있대요. 근데 이걸 치료하자면은 심장 자체를 째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봉합을 하고 다시 심장을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심장 자체가 외상을 입고 지금 우리 그 북한의 기술로서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출가하지 말아라. 출가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자랄 때는 심장을 얼리 받쳐주기 때문에 건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망률이 90%다. 그러니까 출가를 될수록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래도 세상에 낳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식은 꼭 낳아야지.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그렇게 말리는 걸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막 이렇게 몇 달 치료를 하니까 그런 대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시체가 막 죽어 넘어지고 역전에 가면 시체가 아예 쫙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이렇게 넘어 타고 장사를 댕겼어요. 기차를 타고 길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량강도 해산시라는 데서 살았어요. 량강도 해산시라는 거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도예요. 거기에서 저쪽 길주 쪽은 그 뭐 어물도 나고 과일도 나고 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장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넘어 타면서 야 미안합니다.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체를 넘어 타고서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사를 댕기고 그러다가 또 밀수도 하고 정말 뭐 대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2012년도에 보이부에 딸기게 됐어요. 보이부에서 저를 찾게 되었죠. 제가 보이부에 보이부 감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암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이 장백이에요. 장백현이라고 하는데 그 장백현의 친척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친척 집에 가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기가 가라. 자기는 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자기 딸을 좀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보내주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애를 보냈는데 막내 딸을 그 집이 그 은옥이라고 막내 딸을 보냈는데 야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물어봤죠. 야 너 딸 왜 안 오니? 하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저 아래쪽으로 받았다. 암벽관계 끼니까 나는 여기서 밀수한다면 저 아래쪽 구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애를. 정말이야, 정말이라는 거지. 너 앞으로 다른 일이 없겠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나는 아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6개월 시간이 흘렀죠. 근데 하루 그 장마당에 갔다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돌아서 이렇게 문턱을 빼고 살짝 누웠는데 그때 그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래 하는가 하면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 뭐 생각도 없이 저는 또 장마당 나와서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그날 밤에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피하라. 그래 또 와장탕 일어나니까 그때는 아들도 좀 뭐야 그 이동자고 가고 혼자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아, 참 이상하다. 이거 어제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내려가서 널마루를 거두고 지금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엮고 불을 딱 지피자는 순간에 누가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탁 열고 내다보니까 그 은홍 엄마가 와 있어. 그래 야 너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서 문을 열어줬는데 이 애가 와당탕 뛰어들어오면서 기수 엄마 보이부에서 잡으러 오면 빨리 뛰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보이부에서 잡으러 온다는 건 뭐야 무슨 일인데 어디서 잡는다니까 삼수근 보이부에서 자기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옷장에서 동복 하나 걸치고 그때 10월 중순이었는데 추웠죠 그러니까 걸치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못 잠그고 그냥 자물쇠만 쥐고 돈주머니로 걸어놨던 거 걷어지고 동복지고 떼나왔지 떼나와서 아래 짝집 아줌마 보고서 야 강철아 우리 집 문 좀 재워라 내가 좀 바쁜 일 있어 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다 열쇠를 던져있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로부터 10분 후에 삼수근 보이부에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그 은옥이 엄마를 끌고 같이 뗐지 뗐는데 산으로 올리다 뗐어요 근데 떼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은옥이라는 애가 그때 내가 그 중국 그 강을 넘겨준 은옥이라는 애가 장백의 친척집에 갔는데 장백 친척집에서 베이징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은옥이가 쟤네인데
베이징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지, 지금. 그러니까 야가 몇 달 만에 자기 그 삼수군의 그 자기 언니한테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화하면서 언니야, 여기가

0: 너무 좋다. 언니도 오나 오나 하니까 나는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어떻게 강 건너게 하니까 지금 그 은옥이란 애가 언니야 다른 게 없다. 그 연풍동에 가서 기사요마를 찾아라. 기사요마가 보내줘서 나도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이부에서 감청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딱 끊고 서로 그 집에서 나오자 하는 순간에 삼수군 보이부에서 가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까지 잡았지.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그 애는 그냥 잡아두고 엄마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엄마는 오후에 한 서너 시대에서 내놨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걷기 시작해서 해산 시내로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와서 기소요 막, 야, 그래도 그게 고맙죠. 10분만 늦었으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보이부에서 막 들이닥 쳐가지고 야단 법석 하는 거 내가 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증명서를 내가지고 평성에 있는 동생네 집 가서 한 40일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내가 숨어, 어느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야 동생들하고 인사하고 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산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 알아보고 내 어디 하나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숨어 있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 시내를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기차에 탔는데 기차라는 게 오다가 운흥역이라는 데서 섰어요. 그래서 그 역전 앞에 나가니까 최신소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소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어머니다 어머니인데 내가 지금 운흥에 와 있다. 운흥역에서 기차가 섰어. 정세가 어떠냐 도대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머니. 어머니 절대 해산시내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해산시내에 발 들여놓는 순간이면 잡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까. 지금 도보이부 시보이부 담당 보이지도원 그다음에 또 안전부 도안전부 시안전부 일체 그다음에 거기다 그룹바들까지 일체 법관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나를 잡겠다고 자기네 집을 밤이면 몇 겹을 싸고 지금 그 잠복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정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뭐 들어가서 어떻게 정세를 보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기차가 위원역에 들어서면 이쪽 허물로 사람들 내리는 허물로 내리지 말고 반대편 허물로 내리라. 저 북한에서는 기차가 이 기차가 서면 양쪽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빠지는 데에도 열 수 있고 이쪽 반대쪽 홈도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 홈에 내릴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마중해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야, 막 근심이 형편없죠. 그래서 철길에 앉아서 그 역전 앞에 앉아 참 생각해도 뭐 별 방도는 없겠지. 일단은 맞다들려야 되겠다. 맞다들리자. 뭐 마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에 올라서 지금 창턱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몇 초 정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이라 하는가 하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1: Go carry thy burden.
2: 보이부의 추적 대상이 된 지순이 선교사. 절망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결국 중국 땅에 오게 된 지순이 선교사는 그곳에서도 참 힘든 나날을 겪게 되는데요. 뒷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지순이 선교사님의 첫 번째 간증 함께 하셨고요. 찬양 전해드린 후에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핵무력 강화 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오토원비어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 260억 원 규모의 회수를 추진하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종전 협상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 부부와 카스트로 일가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는 한국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변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최고위급 북중 정상 외교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국경지역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북중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핵개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집권 2기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기존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미 관계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이 확인됐지만 국제선박 등록 정보에는 여전히 중국 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선박은 958톤급 유조선 후황유 85로 자동 식별장치를 통해 북한 선박이라고 밝히며 운항하다가 지난달 말 남포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아시아태평양 항만국 통제기구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상하이 기업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과거 북한이 해외 선박을 확보한 뒤 선적을 변경했던 사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실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역시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중고 선박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능력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제재 회피와 물류망 확충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에 대한 추가 회수 절차에 나서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확산 네트워크

버크와 관련된 약 1,713만 달러, 우리 돈 약 260억 원 규모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던 선박에 매각 대금을 받아냈고 최근에는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지목되는 가상화폐 관련 자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북한 핵 개발 과정에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의 자산도 북한 연계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원비어 사건이 대북 제재 강화의 상징적 계기로 남아있으며 이들의 법적 대응 역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상황을 제외하면 추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당장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미군 피해가 없는 한 전면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사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대원들을 철수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 정부군이 해당 지역을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범구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레바논은 이번 조치가 보다 포괄적인 안보와 평화의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이번 휴전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주말 중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직접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기간 전면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잡자고 촉구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측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밝히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식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지도자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종전협상을 위한 외교적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카스트로 가문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쿠바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자 명단을 갱신하면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부부와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위원회와 혁명무장군부 등 쿠바 정부 산하 기관들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쿠바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인권 문제와 사회 통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와 통제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로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통산 11번째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됐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선출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4도, 안주 12도, 양덕 10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신의주와 삭주, 자성, 강계, 희천에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희천 10도, 자성과 강계 8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3도, 자성과 강계 2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 12도, 신계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사리원 24도, 신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9도, 장진 5도, 풍산 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3도, 청진 12도, 운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6도, 청진 14도, 운기 13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

한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북녘땅에 계신 성도님들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땅에 중국과 러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빈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공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의 문을, 주중의 문을 활짝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참으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찢긴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바쳐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몸소 주변에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내용은 이 은총이버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로 나의 부르심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갈라놨다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인간은 늘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합치려는 노력, 육과 사역의 영의 사역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별,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서 나와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와라, 물론 세상에 택시도 타야 되고 세상에 수도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으면 나는 구별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0: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이었고요. 이어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정신요구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특별히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혜자매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도 가정을 이루시고 네.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네. 또 은혜 가운데 이끄셨던 그런 시간들을 네.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근데 그곳에서 자녀분들도 나오시고 가정을 이뤄 가셨는데 네.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또 처음에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을지라도 네. 20년 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만드셨으면 네. 또다시 떠난다는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0: 맞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한국행을 하기까지 결심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1: 10년이요?
0: 네. 처음에는 거기에도 제가 살던 중국에 살던 그 거장애가 네, 우리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들이 많았어요.
1: 같은 고향 분들?
0: 같은 우리 북한 분들이에요. 네. 많았는데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한국행을 시작했어요.
1: 아. 네,
0: 그 당시는 제가 같이 가자고 다 약속했다가 그 당시 제 아들이 7살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참은 제가 북한에서도 애를 3살 때 헤어졌거든요.
1: 아.
0: 그래가지고 이렇게 7살 돼서 또 애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다 키우고 가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10년 지난 오늘에야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살면서 신분증 없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살다 나니까 아, 도저히 내 인생이 이렇게 신분증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다. 나도 한번 다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데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난 무조건 간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0: 어쨌든 한국 가는 건 무조건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로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후원단체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를 대한민국까지
1: 도와주셔서
0: 네, 도와줘서 왔어요. 네.
1: 네.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은 중국에서 떠나실 때 가족분들이랑은 인사는 하고
0: 네,
1: 오셨어요?
0: 네, 다 동의해서 온 거예요.
1: 아이들까지?
0: 네,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엄마 마음을 아니까, 가라. 엄마가 이제는 우리를 다 키워놨으니까, 엄마도,
1: 세상에.
0: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들, 딸 다 이렇게 동의해서 결심을 더 굳게 했고 이렇게 온 거예요.
1: 아이들은 그러면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 한국말은 못하고?
0: 못하죠, 전혀.
1: 중국말만.
0: 네.
1: 선생님도 중국어가 그래도 이제는.
0: 네네. 중국말이, 저도 지금도 자꾸 중국말이 튀어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1: 중국말이 더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진짜예요. 금방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중국말이 저도 모르고 자꾸 중국말로 나가서 미안하고 네, 딱 할 때가 많았어요.
1: 우리 그래도 이 방송에 중국까지 같이 네. 나가잖아요.
0: 네.
1: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국어로?
0: 중국말로요?
1: 네.
0: 알자꾸이니 마마 자이 한국어 꼬드 헌하오 자이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상신 주저 주건저 주저 이딩회 요하오릴자 所以你们也不用担心妈妈妈妈够一定要把你们带到韩国来一起过等着那一天啊嗯
1: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잘 지내고 계신다고
0: 네네네 맞아요.
1: 우리 자제분들도 같이 들으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이 있잖아요.
0: 네.
1: 네. 중국에 있는 자제분들도 그렇고
0: 네.
1: 황해도에 있는 자제분들도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네. 제3국에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0: 저는 3국에서 그저 두 달 정도 있었어요.
1: 두 달?
0: 네.
1: 두 달 만에 이곳으로
0: 네,
1: 오신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의 그날이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어떠셨어요?
0: 금방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는 이런 희열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느낌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희열도 있고
1: 네.
0: 당황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네 어떻게 딱 뒤집어서 말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았죠.
0: 네. 언니분들도 있었어요. 언니들 몇 명.
1: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아니. 공항에서는 아니고요.
1: 네.
0: 공항에서는 그때 당시는 연락을 못하죠.
1: 아, 그쵸, 그쵸.
0: 네.
1: 네.
0: 그 후에 한화원에 와서야 그 언니들이랑 다 연락했어요.
1: 서로 만나셨을 때 그 감동이
0: 네.
1: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0: 너무 반갑죠. 다 10년 만에 만나는 언니도 있었고.
1: 아, 10년
0: 네.
1: 만에요?
0: 10년 전에 떠나왔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1: 아.
0: 반가웠어. 드디어 여기 한국에 왔구나 하면서 저를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그때 진짜 한편 감동이고 우리 주님께 저를 여기까지 무사히 무난하게 여기까지
1: 네.
0: 도착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만 나왔어요.
1: 거의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0: 네네네.
1: 네. 정말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났던 가족들. 가족과도 같은 네. 언니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또 네.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 거죠?
0: 네, 신앙생활.

0: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아,
1: 그렇게 여기서 한 장 한 장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들, 하나님 손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 이야기들도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네. 중국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여정을 여기서 맺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을 북녘에 두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네, 맞아요.
0: 그래서 야외에서 소비하는, 야외에서 카드를 긁고 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오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2일 남산둘레길 남대문 시장 평양냉면집에서 물냉면과 비빔냉면, 제육무침과 당무침, 빈대떡 6만 3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남산둘레길 근처 식당으로 가신 거면 어떻게 남산을 등산을 좀 하신 건가요, 대표님?
1: 네, 저 대한민국에서 서울하면 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하는 게 남산이잖아요. 근데 남산은 정말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0: 네.
1: 근데 그쵸. 가장 잘 돼 있는 게 그 남산을 해서 둘레길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0: 예뻐요, 그래서. 거기가.
1: 네. 그래, 최근에 제가 그전에는 청계산이라든가 관악산 쪽으로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뭐 등산 개념이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산을 끼고서 도시에 있다가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야산들을 둘레길로 이제 막 걸으면서 산책하니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0: 그렇죠. 상쾌하고. 네.
1: 정말 좋습니다. 남산 그 둘레길을 이번 또 토요일날도 막 돌고 나서 그 다음엔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엔 아주 그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날이 정말 또 기분이 또 짱하죠.
0: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등산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그 꼭대기 산 정상에서 보는 그 상쾌함.
1: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서울이 다 보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등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까 북한에서 좀 생소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여기 오시고 나서 등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북한도 등산이라는 말은 있긴 한데
0: 아 그래요?
1: 실제 그 등산을 우리 한국 분들처럼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곳곳에 등산길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잘 돼 있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등산로가 거의 없어요.
0: 그러면 등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때 주로 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산 야영 같은 데 갈 때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가는 이런 야영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거기 가면 등산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묘향산, 등산도 뭐 이런 산책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국처럼 정기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북한은 어디 가는 거 통제가 된 사회고
0: 네.
1: 여행 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자기가 경치 좋은 산들은 다 다니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근데 대한민국 산들은 그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없는 산이 없더라고요. 등산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발목을 다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등산로를 아주 거저 깨끗하게 잘 닦아놓고 거기다가 푹신푹신하는 그 아마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걸 깔았잖아요. 그리고 비 와도 절대로 이제 그게 쉽게 내리지 않게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 너무도 정말 잘 돼 있어요.
0: 그리고 뭔가 발목이 삐었거나 다쳤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1: 놀란 게 일반인들 헬기까지 다 동원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북한 말은 헬기가 직승기라 그러거든요. 그 직승기도 항상 일반 사람이 다치면 직승기가 네. 떠가지고 막 그 나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야 이게 뭐 북한은 인민의 나라라 그러는데
0: 네.
1: 인민의 나라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0: 맞아요. 이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절벽에 네. 있는 환자들에게는
1: 맞습니다.
0: 직송기요.
1: 네, 직승기.
0: 직승기.
1: 헬기가 직승기니까.
0: 헬기가 직접 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두산 근처에서 그 바로 아랫목에 살았던 한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1: 네.
0: 그럼 백두산을 좀 즐겨 다니셨어요? 했을 때 굉장히

0: 굉장히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1: 안 돼요, 이게.
0: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등산을 즐겨하시고 나서 내려오신 후에 식당을 가셨는데 그것도 평양냉면 집을 가셨어요?
1: 아,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집이에요, 이게 또.
0: 자주 가시면은 좀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1: 예. 아, 거긴 또 일반 우리 한국분 말고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음식이 깔끔해요. 거기 기본 메뉴가 뭐냐면 평양냉면 있고 거기도 냉면도 물냉면, 비빔냉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육 무침하고 닭 무침도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빈대떡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녹두지짐 이렇게 말해요.
0: 녹두지짐.
1: 녹두지짐. 그걸 빈대떡이라 하는데 그것도 정말 북한식으로 잘 나와요. 그 집은 북한하고 연고된 이런 옛날의 시장민 집이어가지고 북한 음식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등산하고 나서 거기 내려와서 거기 집에서 이제 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엄청 기다립니다.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자리가 있긴 있어요. 한 번에 네. 들어가면 한 3, 40명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또 먹죠. 근데 그래도 옥류관도 이제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 못지않게 기다리다 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네.
0: 이 평양냉면이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1: 네.
0: 저도 제 친구 중에서 대표님이랑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평양에서 계셨던 분이면 평양냉면집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 듣거든요.
1: 네.
0: 왜냐면은 평양에서 먹었던 맛이랑 최대한 가까운 맛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1: 네.
0: 그럼 대표님은 평양에서 그 평양 냉면을 드셔 보셨던 거예요?
1: 많이 먹었죠. 옥류관에서도 먹고 그다음에 또 평양이 냉면 하는 집 많아요. 그냥 평남면옥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종합대학 옆에 있는데
0: 평남면옥.
1: 평남면옥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모란각 또 어떤 칠성각 다 그런 것들이 다 유명한 이제 평양 냉면 집들이거든요.
0: 네.
1: 안 가본 데가 없죠. 특히 청류관 있죠. 청류관. 그건 우리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의사당 유니브 산하였거든요. 정기적으로 갔어요. 그거는.
0: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했어요?
1: 그 당시 가격은 그때는 좀 저희가 다닐 때는 좀 국정 가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쌌어요. 근데 지금은 꽤 비싸졌거든요.
0: 관광객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최근에 그 영상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지금 관광을 가요.
0: 네.
1: 그중에서 영상 자료 보니까 지금 보통 한 그릇이 3 내지 6달러가 한다는 거예요.
0: 3 내지 6달러요?
1: 네. 근데 그 가격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거기다 이제 요리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0달러까지 올라간대요. 20달러. 근데 북한에서 환율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북한의 환율이 1달러가 7만 원 넘어요, 지금. 예, 최근 그 평양에서 5월 10일 날짜로 이제 환율 보니까 7만 2,100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지금 북한에서도 이번에 내각결정이 이제 2023년도에 내각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월급 보통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뭐 12만 원, 한 1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0: 냉면 근데, 한두 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1: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0: 네.
1: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7달 월급. 그러니까 한 그릇 먹는 게 음식을 한 그릇 먹고 요리까지 좀 먹는 게 7달 월급으로 이제 먹을 정도다. 외국인 말은. 근데 북한에서 이제 일부 저렴하게 개인들이 만들어 파는 국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국수마저도 월급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우리는 봐요. 국수가 지금 이번에 먹은 게 어떻게 먹었냐면 소주 한 병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세 명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닭무침 요리가 16,000원짜리가 엄청 큰 그릇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술안주로 먹는 거예요. 그거는 냉면 꽃배기를 먹었어요. 꽃배기라 하면 한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이 아니겠어요. 근데 14,000원인데 세 명 먹었잖아요. 다 합쳐보니까 63,000원 들은 거예요. 결국 한 명이 그래서 21,000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1,000원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정도만 일해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한 시간 반 정도 일하면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냉면 먹자 보면 달러를 사 먹다 보니까 요리까지 우리가 먹은 양만큼 먹어보려면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이 7달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았다가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고 개인들도 보면 저렴한 냉면을 먹는다 치더라도 아마 한 달 월급 보험 갈 정도로 먹는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0: 이게 뭐 비교군을 다양한 걸 두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겠지만
1: 네.
0: 정말 이 그럼 냉면만 봤을 때는 북한 노동자의

0: 일반적인 7달의 월급이 한국 여기 남한 노동자의 2시간의 월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1: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등산하고 나서 먹고 나서도 기분 좋은 게 일하고 나서 번돈 가지고 그것도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일해서 번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주 그
0: 그쵸.
1: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참 이게 같은 영토 안에서 잠깐 지금 이사 내려온 셈인데 남쪽으로 근데
0: 네.
1: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참 이게 제가 북한에서 수명을 100년 산다 치더라도 한국에서의 1년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오면서 벌써 인생의 질적인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은 수명도 오히려 길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저희가 누리는 행복이 북한의 일생을 다 이제 대비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0: 참 이런 간극을 오늘도 발견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1: 네.
0: 오늘의 내돈 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0: 아멘.
1: 아멘. 네. 참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이제 그 창조물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나 공평하게 다 이제 누리도록 돼 있지만은 북한은 사회적으로, 체제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그 복을
0: 네.
1: 누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한은 복음화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김부자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이제는, 당장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0: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누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요.
1: 네.
0: 오늘의 내돈내산 이소만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

깊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북한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3에서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6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합리화하며 숨기지 않고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전령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23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라고 해요. 일부러 성 가까이 접근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이야기까지 다 보고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우연한 전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마침내 24절 마지막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해요. 다윗은 이 말을 듣자 안도합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전령에게 답하는 다윗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고 해요. 예전에 다윗이라면 충신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냉담하고 세련된 태도를 보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것이지요. 분명 자신이 꾸민 살인인데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칼은 누구든 삼킬 수 있는 거야 하며 그것을 전쟁의 자연스러운 희생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 언제나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하고 상황과 환경 탓으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잖아.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죄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명백히 우리아 살인교사의 주범입니다. 이는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회개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죄에 빠지니 영적 감각이 무뎌져 충신의 죽음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명해요.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밧세바를 보는 죄였는데 이제는 충신을 죽이고도 전쟁을 계속 독려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죄는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숨기고자 또 다른 죄를 더하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정말 걱정하고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지 않으려면 둘째, 감정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고해요. 성경은 일부러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합니다. 밧세바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소리를 내어 옵니다.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이제 자신의 임신이 드러나도 그것을 문제 삼을 우리아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었다고 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억울해서 울고 들켜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결과가 힘들어서 울 때는 많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은 드문 것 같아요. 밧세바 역시 피해자인 동시에 죄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주도적으로 죄를 끌고 갔지만 밧세바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라고 해요. 다윗이 정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임신 사실이 자연스럽게 덮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왕이 전쟁에서 죽은 충신의 아내를 책임져 주는구나 하는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지요. 우리아도 죽었고
바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왔고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깔끔하게 덮인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1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썼어요. 체면과 이미지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곧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죄를 숨긴 채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교회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회개시켜 정결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죄를 완벽히 은폐하게 두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물은 흘리는데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눈을 속이며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나요? 자신의 원함을 앞세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엄마로 산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임신 후 조산 위험으로 5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그 기간에 저는 저의 교만을 깊이 회개하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고난은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고된 육아에 양육 문제로 남편과 자주 갈등했고 집에만 있으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맞벌이를 원한다는 핑계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거친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이의 힘든 마음을 잘 보듬지 못했어요. 불안감이 더 심해진 아이는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어려워했지요. 그런데도 저는 24절에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처럼 나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만 바랐지요.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교회 지체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엄마의 때를 보내세요 라고 권면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 속에 저는 아이의 필요보다 저의 원함을 따르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단축 근무와 휴직의 기회가 주어져 지금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가 저와 함께하길 원하는 동안 엄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 인생을 살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안아주겠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간증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한다며 사실은 내 원함과 욕심을 더 앞세울 때가 많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하기 싫어 죄를 포장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권면과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신 그 적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두려워하며 합리화 대신 회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은 속이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하며 잘못을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해하지 않는 저희예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0: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뗄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요따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기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 학문으로선 절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학문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터미스터 소유리 문답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교리 위스터미스터 신앙 고백. 하지만 이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체험하고

0: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에서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두고 만나고 대화를 하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만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면서 귀시의 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장정현 총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시겠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아, 장정현이 설립자요? 총장이요? 목사? 알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 내 집사람도 다 몰라. 당신 알다가도 모르겠대. 응?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 응? 하나님만 아는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서 1장 17절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했어요. 절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 기록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고 세계를 다시 살리려면 그 학문성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오늘의 밤을 세워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이같이 자꾸 보채 보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가고 또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네온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용은이 은총 입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하루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주제를 빛나는 삶을 위해라고 정해봤습니다.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앞에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물론 주인공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연주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터너는 끝없이 집중하고 페이지를 넘겨줘야 하죠. 성실한 페이지 터너가 연주를 아름답게 만들듯,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페이지 터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세상을,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다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페이지 터너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쓰셨다고 한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다.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의 빛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거죠. 김민기 씨의 가을 편지란 노래가 있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고 시작되는 노래죠.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20권이 편지입니다. 따뜻함과 애환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와 복음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과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편지가 바로 신약성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아름다운 시가 구약성경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사는 지금은 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이 말씀을 누리겠어요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춤 없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0: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린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어쩌면 조명의 역할을 합니다. 빌레몬처럼 아름다운 조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자가 됩니다. 이제 곧 월드컵이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 중에 정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퀘라소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인구는 1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드보카드라는 감독이 이제 최종전을 해야 하는 그 환경에서도 아내 병간호로 감독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종 승리를 이루고 월드컵 본선에 올라갈 수 있었고 이제 미국의 월드컵에서 이 큐라소란 나라를 볼 수 있겠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어요 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도 하나님의 명령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도전은 바로 기적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빛나는 삶을 살 이유가 있고 그 삶의 내용을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262번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면서 오늘 다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자,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올해 청주와 충주 지역에 중계소를 세웠습니다. 70년 동안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지 않았던 충북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설립하고 충청 전역을 복음으로 덮는 거룩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과 헌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에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은 현충일로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귀한 생명들이신 분들의 헌신을 추모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만을이시죠. 그 소망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오늘도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찬양합니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또 은사 우월주의,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은사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 아니냐. 그것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케 하고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도토리 기저귀 아들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 예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 예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한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도 그 연약함을 함께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며 비교하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길. 그래서 사랑은 사실 선물입니다. 사랑은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릴 때 사랑을 받고 크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 힘으로 애를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야, 부여받아야 그리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온전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은사인 동시에 뭐냐?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러죠. 길은 뭡니까? 가야 할 것. 내가 끝까지 가. 그러니까 선물인 동시에 내가 끝까지 가야 할 길. 그리고 이 길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계속 이 길, 사랑하는 길. 사랑하면서 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묵상했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현재적인 우월성을 말합니다. 현재적인 우월성. 현재적인 우월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 그렇게 좋은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랑으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막 달려가는 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그럼 사랑은 뭐냐?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모두 15개의 동사로 말씀을 합니다. 동사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사랑은 느끼는 짜릿함이 아니라 느끼는 달콤함, 황홀함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물론 말로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손과 발이 먼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근데 제일 먼저 움직일 때는 뭐 하느냐? 일단은 사랑은 7절에 참는다. 참는다는 건 덮어주기 전에 행동이죠. 그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덮기 이전에 인내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면 툭 치면 바로 받거든요. 탁구처럼 팅, 통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면은 바로 쓰는데 사랑은 뭐냐? 인내하는 것. 잘 참는 것. 그 다음 사랑은 믿어주는 것. 사랑은 희망적으로 바라주는 것. 그리고 사랑은 견뎌주는 것. 그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대조되는 아니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7절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딘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현재적인 우월성을 말하고 이제 8절부터는 이 사랑의 종말론적 우선성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우선성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 지금 현재에도 가장 뛰어난 길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종말,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도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어야 돼. 언제까지나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미래까지.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였죠. 자, 이 예언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패하고 방언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되면 방언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맞대고 보면서. 그 다음 지식도 폐하리라. 자, 이 지식은 고린도전서에 한 두 종류의 지식이 나오는데 먼저는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유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저 죽은 거한테 바친 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 효력 없어. 그리고 마구마구 먹었었죠. 그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그런데 누구에게는 믿음 약한 자에게는 실족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 저기 한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지식. 그리고 또 다른 지식은 뭐냐?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식. 자, 이런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도 어느 정도가 지나면 폐하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지식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나면 완전한 지식 앞에 별로 쓸데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영화가 이 트레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 이렇게 보여줘요. 그 야, 이거 감질맛 나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도 같고 재밌을 것도 같고. 근데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트레일러는 별 소용 없습니다. 감질맛 나게 조금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은사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2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매우 제한되게 알고 제한적으로 예언을 하지만 온전한 것,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완성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했던 이것들, 이게 이제 11절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러죠. 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거는 이게 다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여러분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명료합니까? 거울 보면 잘 보이죠? 좋은 시대에 사시는 겁니다. 옛날 거울은 희미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거울은 다 청동으로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린도에 가면 이 고린도는 청동 거울의 아주 유명한 산지였습니다. 이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아무리 해도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주 명확하게 자기 얼굴이 100% 보이고 또 핸드폰으로도 자기 얼굴을 비춰서 보는데 정말 좋은 시대 우리가 사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리 거울을 그렇게 해도 희미하고요. 잘 닦고 해도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아주 극세사, 부드러운 천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게 막 닦고 이렇게 하면 자꾸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볼수록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visio dei, visio 하면 본다라는 거고 dei 하면 하나님이죠. visio dei라는 라틴어로 예전부터 이 교회의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뵙는 영광, 그분을 직접 뵙는 지극한 기쁨,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밖에 주고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얼굴을 볼까? 좀 보고 싶으면 날아가야죠. 예. 비행기 타고 주님을 직접 배우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이 오시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알게 되고, 지금은 내가 이 모든 뭐 은사들, 교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체험한다고 하지만, 요거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제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이 연약했던 암도 온전해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인지 능력이, 나의 능력이 그냥 향상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를 태어나서 막 자기 힘들고 어릴 때는 막 짜증나면 울고 막 아이의 앎은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돌보고 아이를 향해 지극히 사랑하며 보는 그 앎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배고픈 것밖에 모르고요. 짜증나는 것밖에 모르고요. 나를 향해 웃어주면 그냥 웃는 것밖에 모르고요. 아주 제한된 앎. 이게 아이의 암.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게 언제입니까? 나중에 철 들어서. 그리고 철이 언제 들어요?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이게 더 이상 부지 못하고 나서야 이제서 부모님 마음 깨닫고, 아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늦게서야 그 부모님의 시간,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그 인지가 그 관점까지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올 때 우리의 인지, 우리가 알고 지각하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성숙하게 되는데, 어디에 알므로? 하나님의 알므로. 어떤 하나님의 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붙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알므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영광의 지극한 복 가운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셨던 그 알므로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천국에 가면 금길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진주가 있고 이거보다 제일 지극한 복이 이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금길을 걷고 꽃길을 걸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지가 확 시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0: 그 알므로 눈이 열리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이 경험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흔들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나중에 성취가 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서면 그 믿음이 정말 여기서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걸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믿음도 사라지고. 왜? 더 이상 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니까 알게 되는 거죠. 소망? 아니요. 궁극적인 소망이 성취되는데 소망은 이제 수명을 다하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죠. 소망, 끝까지 소망이 있어야 현재를 견디죠.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 현세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을 살고 막 악착같이 붙들면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기 쉽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건 뭐냐? 사랑만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 집념을 갖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가운데 딱 하나, 결국에는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내 가슴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많은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뭐만 남느냐? 사랑의 기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우리가 제한된 이 죄악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갖고 살아가야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도 흔들려도 견디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 수 있고요. 연약해져가는 소망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랑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적어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나도 알아가는 지식에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주일학교와 더불어 성장해온 분들이면 누구라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도 회자되곤 하죠. 앞서서 사도가 제시한 공동체의 하나됨 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열한 이 덕목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최고의 덕목 안에 흡수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차원 높은 삶의 숙제를 안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확실하고 분명한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안고 가슴 벅차게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예배 제작 남지구 인도의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약속 안에서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두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자매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언니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예 마리아야 니네 언니 지금 일하고 있지 않냐 너도 부엌에 가서 좀 일 도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께서는 식사 준비를 하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셨다. 아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 리액션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몸으로 하는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이 음식을 하고 봉사하는 일보다 과연 더 귀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함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문맥상 한 세트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앞에 보면 복되다고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전의 임금과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은 그리고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고 두 번째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흠씬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신음신음 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 장로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두들겨 맞고 신음신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못 본 척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치료하고 싸매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자기 짐승 나귀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자기 돈을 치료비를 내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인이라고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이 자비를 베푼 잔이다라고 돌려 얘기하는 거죠. 있죠? 사마리아라는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브되, 자비를 베푼 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이 끝은말 말이에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그런 허울조인 종교인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자 하신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한 거예요. 이 두 번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일저일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일저일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분주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앉아서 들어라. 앉아서 들어라. 주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 있는 믿음이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또 이 일 저 일로 분주하고 이것저것을 행하여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가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예배가 최고의 가치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만약에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형제에게 가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어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즘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주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바울사도가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사도가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첨예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즉 이방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한 건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물질이라고 해서 재물이라고 해서 겁낼 거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절대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유도 내 권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앉아만 있지 말고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울 형제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주의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또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신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일저일로 분주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생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지겨가면 이런 것입니다.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원망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분주했고 많은 일로 염려 근심했고 더 나아가서 불편함과 마음의 원망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많은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분주한 세상입니까?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 시대인지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너무 바빠서 과로로 죽는데요.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루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이 분주함과 이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따라 합시다. 한 가지만 혹은 몇 가지의 원칙.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원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으리라,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저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아도 본질적인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빼앗기지 않아야 될 거, 그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원예하는 농가에서는 나무의 가지를 반드시 잘라줍니다. 가지치기는 단순히 나무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를 그대로 두면 잎은 무성해지고 가지는 많아지고 그렇게 되므로 열매는 작아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병충해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분은 유한한데 가지가 너무 많으면 이 양분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를 쳐줍니다. 포도 농사의 경우에는 겨울에 농부들이 포도 가지에 무려 70%에서 90%까지의 가지를 친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아, 나무 망치겠구나 싶을 정도로 가지를 친대요. 70에서 90%의 가지를 친대요. 그래야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일, 불필요한 일. 그런데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일들은 다 놓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불필요한 일들로 가득해요.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나 혹은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시간과 불필요한 일들을 정리할 때 그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사방으로 달려서 달려봤자 그 다름질은 헛다름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는 입구가 기도인데 이 입구를 닫아버렸어요. 능력이 오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입구가 바로 기도예요. 근데 그걸 막아버렸어. 한 가지나 몇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닐스 반데르 포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 96년생이에요. 96년 닐스 반데르 포엘이라고 하는 스웨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금메달을 두 개 땄습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주목을 받아요. 세계 여러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독특한 훈련법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5000m에서 금메달, 올림픽 신기록, 10000m에서 올림픽 신기록,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2014년에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 대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유망주, 기대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1910, 아니,

1918년이 아니지.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평창올림픽이 있었잖아. 평창올림픽에 이 친구가 출전했는데 5000m에서 몇 등 했냐? 14등 했어요. 10000m에서는 출전권도 따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자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친구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훈련을, 자기 훈련을 조정을 해요. 두 가지가 특징인데 하나가 뭐냐? 일주일에 5일간 훈련하고 이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급 선수한테 일주일에 이틀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래요. 1분 1초가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틀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훈련하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하면 그냥 일주일, 그냥 7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7일을 하는 거는 나한테는 불가능하고 이걸 했다가는 지속적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은 죽어라고 하고 이틀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시 충전해서 5일 동안 훈련하는 훈련법을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독특하게 자기가 한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일주일에 이틀은 쉬었대요. 그러니까 5일 동안 할 때 자기 베스트를 다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두 번째는 훈련을 단순화시켰대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 만 미터는요, 시속 아무 동력을 몸에다 안 달고 시속 50km의 속도로 12분 안에 만 미터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50km면은 계속 50km는 이게 정말 어려운 속도예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어요? 스키를 타면 여러분, 그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코스가 있잖아요. 초급자 코스가 밑에서 보기에는 아이고, 완만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스키를 딱딱 서보세요.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려오는 속도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무서워 덜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1.2mm래요. 1.2mm의 칼날 위에 시속 50km로 12분 동안 계속 달려야 되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운동, 예를 들어서 근력운동, 유연성운동, 안전성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000m의 올바른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지구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주일에 33시간, 이 친구가 5일 동안 훈련을 하니까 하루에 7시간이에요. 하루에 7시간을 계속해서 런딩 스키, 또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운동만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훈련을 단순화해서. 왜? 스케이팅의 본질은 잘 달리고 끝까지 달리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은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3시간을 계속 자전거, 그 다음에 달리기, 스키 같은 지구력을 기르는 훈련만 했대요. 그러니까 올림픽 현장에서 상대 선수하고 게임이 안 되는 월등한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훈련법은 본질에 충실한 훈련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본질에 충실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말씀과 기도가 없고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고 다른 원망과 불평한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들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가서 행하는 것과 앉아서 듣는 것이 균형 있게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와 안보,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주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 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오후에 아주 특별하고 예. 감동적인 입당 감사 예배를 다녀왔어요. 예. 예배 처소 하나 없이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개척을 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하는 예배였는데 설교하시면서 담담하게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시던 말씀이 참 오랫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목사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적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일은 계산기를 내려놓는 거. 계산해봤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온 성도가 내 생각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엎드렸고 결국 인간의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근데 비단 그 교회 건축 과정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지혜와 내 계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수없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아니면 어쩌면 대부분의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이 아니고는 답이 없는 일투성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1: 맞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맞아요. 살아가죠. 네.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사실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움켜쥐고 있던 계산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시작 아닐까요? 아멘. 내가 계산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될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메워지지 않던 그 빈자리들 주님께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차고 넘치도록 메워주실 거예요.
0: 아멘.
1: 잠언 기자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진정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0: 생명의 주여 멸류가 오늘 영어 찬양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문 활짝 열었습니다.
1: 예.
0: 네. 정말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또 이 사람하고 좀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도와줄 것 같고
1: 예.
0: 이런저런 것들로 내 인생을 좀 뭔가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살면 살수록 그건 아니다.
1: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0: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1: 예.
0: 정말 우리가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1: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1: 네. 우리가 물론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0: 네.
1: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무계획적으로 살아라. 요건 아닐 거예요.
0: 그렇죠.
1: 성향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간과 물질들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걸 원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내가 세운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계획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걸
0: 네.
1: 받아들일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흔히 뭐 MBTI, J형 이렇게 말하잖아요.
0: 네.
1: 계획형 인간인데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0: 네.
1: 성경에 보시면 진짜 계획형 인간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바울은 계속 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0: 네.
1: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있는 너희도 모아야겠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로마서에는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스페인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0: 네.
1: 그 계획대로 안 돼요.
0: 맞아.
1: 예루살렘에 네. 갔다가 잡힙니다.
0: 맞아.
1: 감옥에 들어가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전에도 터키 전도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 가려고 했어요. 원래 에베소 쪽.
0: 못 갔죠.
1: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네. 막으실 때는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있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내 계획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0: 네.
1: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아멘. 아마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진짜 도저히 내 힘과 내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 네.
0: 우리의 모든 청취자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월요일 순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0: 네.
1: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답니다. 유튜브에서는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자, 그리고

0: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조화의 말씀 카드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 같은 번호로 뭐라고 남겨요 목사님?
1: 만나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예.
1: 만나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문장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0: 그렇죠.
1: 기도문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0: 네.
1: 하나님 누구누구 만나주세요라는 기도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0: 그렇습니다.
1: 만나 두 글자만 있으면 됩니다.
0: 네.
1: 링크 보내드리면 링크 누르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손글씨와 손그림 말씀카드입니다.
0: 네, 좋은 아침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만나로 시작합니다. 7902번님 7087번님
1: 저희 가족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만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멘.
0: 3013번님.
1: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카자흐스탄 신학교에 졸업식 및 창립 30주년 임직식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 가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일정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만나주세요.
0: 아멘.
1: 또 카자흐스탄 신학교 학생들, 선교단들도 만나 축복해주세요.
0: 아멘. 아멘.
1: 아멘.
0: 네.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혼자 하면 뿌듯함은 있으나 누군가와 함께하면 기쁨과 소망이 두 배가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한 주간 싱가포르 교육 연수 가신대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에게 예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주간 보고 싶을 겁니다. 저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저도 함께 축복해요. 그리고 9818번님
1: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라고 고백하면서 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0: 네.
1: 가족들 위해서 만나주세요.
0: 네.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만나주세요. 6145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6882번님도요.
1: 기적같은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0: 아, 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 가야 할 시간들에 함께하시고 만나주실 주님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좋은 아침 원주는 지금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만은 반짝반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이들 만나주세요. 아멘. 305번님 0714번님
1: 새벽이 참 바빴어요.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와서 집에서 이런저런 바쁜 일 마치고 출근합니다. 오늘도 7분 어르신 만나러 가요. 모두 모두 주님 평안 주시기를 우리 아들 딸 주님 만나 주시길 바라며 하루 시작합니다.
0: 아멘. 같은 분이 보낸 줄 알았어요. 날씨가 흐리지만 마음만은 반짝이는 한 주 시작합니다. 2042번님. 비슷한 마음이 완전 다른
1: 그러게요.
0: 분. 한 분은 원주, 한 분은 대전 충청 지역이신 거예요.
1: 근데 어떻게 이 문구가 똑같죠? 날씨가 흐리지만 마음은
0: 그렇죠.
1: 마음만은 반짝.
0: 반짝.
1: 똑같아요 문구가.
0: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반짝반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반짝반짝 어디에
1: 반짝반짝.
0: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주와 가족들 축복하면서 좋은 아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김창석입니다.

0: 기상미션 전통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1: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만큼은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초가집. 글 쓰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을 썰며 집안을 바치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여름이 다가오는 따스한 봄날 강부인의 떡 써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어인 일인지 숙봉이는 배를 깔고 누워만 있도다.
0: 숙봉아, 이애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자, 준비가 되었으면 이애미가 불을 끄겠느니라.
1: 예, 어머니.
0: 숙봉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1: 예, 어머니.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0: 아니, 책은 덮어놓고 누워서?
1: 어머니, 공부란 본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 아니겠사옵니까?
0: 그렇지.
1: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글자를 본들 그것이 어찌 참된 학문이라 하겠사옵니까?
0: 그래, 그래서 누워서 마음은 다스려졌느냐?
1: 아직은 조금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0: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
1: 아하, 졸음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사옵니다.
0: 그러면 일어나 앉거라. 졸음을 적극적으로 보내.
1: 어머니, 신기하지 않사옵니까?
0: 무엇이?
1: 책상 앞에만 앉으면 눈꺼풀이 서로 사랑하여, 눈꺼풀이 서로 사랑하여 붙으려 하옵니다.
0: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갈라 놓아주마. 자, 일어나거라. 자.
1: 어머니.
0: 책을 펴.
1: 어머니.
0: 왜 또 부르느냐? 왜 자꾸 부르냐? 공부는 안 하고.
1: 공부에도 때가 있는 줄 아옵니다.
0: 그래.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니겠느냐?
1: 아니옵니다.
0: 무엇이?
1: 지금은 해가 너무 중천에 떠 있어서 정신이 산만하옵고 조금 뒤에는 배가 고파 집중이 흐트러질 것이며 저녁이 되면 어두워 눈이 상할 것이고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하옵니다.
0: 그래서 결국은 언제 공부를 하겠다는 말이 드냐?
1: 그리하여 소자 깊이 생각해보았사운데.
0: 그래, 말해보거라.
1: 내일부터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사료되옵니다.
0: 숙봉아.
1: 예, 어머니.
0: 너의 내일은 어째 매일 내일이드냐?
1: 어? 어머니, 그것이야말로 내일이 신비 아니겠사옵니까?
0: 신비는 그만 찾고 자, 글자를 찾아보거라. 자, 책 펴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 뜻을 한번 풀이해보고도 가야라.
1: 어머니, 소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사옵니다.
0: 또 무엇이드냐?
1: 먹을 것이 모자라옵니다.
0: 에? 방금 밥을 먹지 않았더냐?
1: 밥은 배를 채우지만 학문은 머리를 쓰는 일이옵니다.
0: 그렇지.
1: 머리를 쓰려면 배에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도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사옵니까?
0: 그래서?
1: 떡 한 접시만 더 있으면 소자의 총명이 샘솟아.

0: 이럴 듯하옵니다.
1: 지난번에도 떡 먹으면 청명이 샘솟는다더니 샘 안 솟고 잠만 솟지 않았더냐.
0: 그때는 떡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옵니다.
1: 이번에는 공부의 양이 부족하다. 빨리 읽거라.
0: 어머니, 그러면 물이라도 한 사발
1: 찾아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0: 아, 어머니, 준비가 철저하시옵니다.
1: 내 핑계는 내가 이미 다 외웠다. 뭐든 말해보라, 갖다 바칠 테니. 공부하자, 공부! 전통 시트콤, 예. 우리 한숙봉전, 예. 오늘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아, 우리 작가님께서 예. 조금 바뀌셔가지고.
0: 그렇죠.
1: 오늘 좀 색다른 느낌으로, 단답형으로. 보통 우리가 한숙봉이가 말이 좀 길고, 그런데 오늘 굉장히 단답형으로 함께 했습니다. 바쁜 세상.
0: 근데 예.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그 네. 모든 핑계를 다 막아내는 네. 이 어머니가 놀랍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자식을 좀 한둘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경제에 이르게 되는 법이죠.
0: 다 예측하고 네.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면서 들어본 정말 가장 기가 막힌 핑계. 어떤 게, 뭐 공부든 뭐 뭐든 좋습니다.
0: 신앙에도 핑계가 많죠.
1: 세상 살다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내가 살다가 정말 이런 핑계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거 어떤 거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1: 뭐 있죠?
0: 잔치를 마련해놓고 초대했더니 세상 별의별 핑계가 다 나오죠.
1: 장가 간다.
0: 장가를 갑자기 가질 않나.
1: 예, 뭐
0: 밭 갈아야 되고. 과연 내가 들어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살면서 들어본 최고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는 무엇이 있었는지
1: 네. 예. 1225번님께서 자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숙봉이 아무 생각보다 ADHD가 의심되옵니다. 어머니 병원 먼저 한번 데려가시는 게 어떨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내가 살다가 참 들어본 최고의 핑계 어떤 거 있는지 샵9330 단문 50원 장부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나눠주시면서 좀 우리가 이런 핑계에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0: 예수 앞에 나오면 바리톤 유성은의 음성으로 느릿느릿한 버전으로. 네. 약간 사실 이거 명랑한 버전이 많은데 느릿느릿 버전으로 출발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이 찬송을
0: 예수 앞에 나오면 이게 원박자 아닙니까?
1: 교회마다 다를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예. 요 박자로 예 그렇군요. 저희는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0: 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예. 5277번 잘 살려서 읽어주시죠 목사님.
1: 조선 중기 습봉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목사님 말씀만 시작되면 눈꺼풀이 자동으로 붙어버리는 것은 성도의 책임인지요 아니면 목사님의 책임인지요. 성령님 혹시 없어서.
0: 네.
1: 습봉이와 어머니의 대립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습봉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엄니를 당할 수가 없네요.
0: 그럼요, 그럼요. 우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절대 하나님 성령의 그 손길 아래 벗어날 수 없습니다.
1: 그럼요. 뭐 예배 시간에 눈꺼풀이 아무리 감긴다 해도
0: 네.
1: 핑계 대도 주님이 다 막아 주실 겁니다.
0: 요 지금 성도의 책임인지 목사님의 책임인지 재우시는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성도의 문제인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아주 수천 년 오랜 교회의 어떤 예, 역사 가운데
1: 지난 2000년 기독교 예,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죠.
0: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요.
0: 그렇습니다.
1: 네. 뭐 각자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6091번님.
1: 지금은 교회 갈 기분 아니다. 이런 핑계도 되는 사람 봤어요.
0: 그러니까.
1: 아, 전도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0: 이번 주에
1: 많죠.
0: 교회 나오신다고 하셨죠? 꼭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1: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0: 아니 무슨 그럼 언제 그 기분 언제 돌아와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중요하죠 그분들한테는
1: 예.
0: 교회 갈 기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참 기분을 많이 맞춰줘요. 그렇죠?
1: 그럼요. 예.
0: 자 우리 솜솜맘님께서는요.
1: 아이에게 숙제 빌리지 않게 잘하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도 다니기 싫은 학원 다녀봐 숙제를 하고 싶나 라고 하네요. 내가 너를 가르치기 위해 돈을 버는구만 이 녀석이. 어쨌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만 자라자.
0: 아멘입니다. 네. 엄마도 다니기 싫은 학원. 내가 학원 가는 건 결석 안 하고 가는 것만도 대단한데 숙제까지 하고 싶겠냐고.
1: 요 녀석은 좀 강부인에게 한 일주일 맡겼다가 그러니까. 돌려보내봐야 합니다.
0: 근데 어쨌든 똑 부러지긴 하네요. 그렇죠. 똑 부러지네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잘 돼요. 네. 우리 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1: 아멘.
0: 9232번님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8867번님
1: 선교 모임에서 이창희 자매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마음에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0: 아멘.
1: 오늘따라 이렇게 네. 전도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이창희 자매님이란 분 전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0: 그러네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족 평화 예 가정의 김평화 이다의 김세훈 김준우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종숙 김경희도 만나주시고 영원 구원해주세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1454번님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041번님도요.
1: 하나님의 기쁨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0: 아멘. 우리 김향숙 집사님 갑상선 검사 하셨는데 좋은 결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1: 아멘.
0: 그리고 금동준 집사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수술에 함께해 주시기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자녀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8840번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고요. 예. 그리고 9358번님도요.
1: 오늘도 새벽부터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아멘.
0: 아멘. 이거 목사님 요 약간 요즘 노래 유행한 노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
1: 그런 노래일까요? 그런 노래는 아닐 것 같은데
0: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모든 분께 주시옵소서. 아멘. 죄송해요.
1: 들어온 것은 글자뿐이니 예. 음이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 지금 부르신 건 음이라 부르기가 민망하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네. 1041번님
1: 아유, 일 해결되면 교회 간다던 분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모르니 진정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맞아. 습봉아, 세수하고 오면 잠은 사라진단다.
0: 그러게. 그치.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갈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죠. 일 해결이 안 되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럼요. 되는데 우리가 참 그래요.
1: 사실 예. 그게 하박국서 1장의 설교거든요.
0: 네.
1: 주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성전 지을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가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아니? 성전을 지어야지 먼저.
0: 맞아요.
1: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0: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일독 프로젝트 시즌 5. 한 권 한 단어. 자, 이것도 선생님, 저희가 이제 서머 스페셜 이제 다가오거든요. 이제 예. 4주 후에는 또 서머 스페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부지런히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예. 우리가 오늘은 아가서 할 차례입니다.
0: 오,
1: 아가서.
0: 네.
1: 아가서는요, 사실 너무나 주제가 선명해요. 이렇게까지 선명할 수가 없어요. 아가서를 한 단어로 할 때
0: 네.
1: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후보 1번. 사랑이죠, 사랑.
0: 그쵸.
1: 아가서는 네. 사랑에 대한 책이죠. 네, 이렇게 하면 성경에 또 사랑이 주제가 아닌 책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0: 맞아. 그러네 또.
1: 성경은 또 전체가 가장 네. 성경 전체의 한 단어를 사랑을 꼽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대부분의
0: 그렇죠.
1: 분들이.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후보 1번 사랑은 탈락하고
0: 네.
1: 그럼 이제 후보 2번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는가? 사랑에도 종류가 있어요. 흔히 성경 전체가 주제를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이
0: 네.
1: 사랑은 사랑의 종류 중에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0: 아가페.
1: 완전한 사랑.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0: 네.
1: 하죠.
0: 네.
1: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요, 엄밀히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 주제는 아니에요.
0: 네.
1: 아가페 사랑은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의 가장 넓은 범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그중에서 그 사랑의 한 부분으로 에로스 사랑.
0: 남녀간의 사랑.
1: 그렇죠.
0: 예.
1: 남녀간의 사랑을 이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이 도대체 성경에 왜 나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가페 사랑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꼭 진지하고 막 그렇게 막 목숨 건 사랑, 막 뭐랄까요? 그 비장한 뭔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랑 이런 거 약간 비장하잖아요.
0: 네, 경건한 사랑.
1: 경건한 사랑.
0: 네.
1: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0: 네.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간의 사랑,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에로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0: 네, 후보죠?
1: 후보입니다.
0: 네.
1: 후보. 그런데 이제 그 에로스 사랑만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걸까 할 때 아가서의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그리움의 정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두 사람이 쉽게 만나지를 못해요. 계속 헤어져 있고 같이 있어도 또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아가라는 게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원래 이제 원어로는 쉬르, 쉬르가 노래예요. 쉬림은 노래들 복수형인데 쉬르 하 쉬림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인데

0: 아가서가 노래라면 이 아가서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적인 노래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요런 있지 않습니까? 그치. 아가서에는요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들이 계속 강하게 등장해요.
1: 네.
0: 계속 보고 싶어해요. 근데 보지 못하는 현실의 환경, 두 남녀를 갈라놓는 현실의 환경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 성경 구조대 할 때 네. 아가서 구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아가서의 일단 등장 인물 자체가 파악이 어렵다. 흔히 전통적으로 많이 보시는 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라고
1: 그렇죠.
0: 이게 두 사람 등장인물로 많이들 보시는데 아가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이상한데 세 사람 아니야라는 삼각관계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삼각관계라고 할 때 서로 엇갈린 삼각관계가 아니라 목동과 술람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데 그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은 솔로몬은 오히려 이제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장벽. 어쨌든 아가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인지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가 한 명인지 남자 목소리 나오는 부분을 두 명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1: 네.
0: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사랑에 장벽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감정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후보, 사랑,
1: 이제
0: 에로스,
1: 나오나요?
0: 그리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1: 네.
0: 제가 요거 정말 어렵게 해냈습니다.
1: 아, 아가서의 한 단어.
0: 아가서의 한 단어.
1: 네.
0: 연모.
1: 연모. 그거 에로스 아니에요?
0: 연자가 네.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할 연자고요.
1: 예.
0: 모자가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1: 네.
0: 모자가 그러니까 우리 추모 예배할 때
1: 네.
0: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보고 싶어하는 추모잖아요.
1: 네.
0: 모자를 포함해서 연자에다가 모자를 더해서
1: 네.
0: 사랑은 하는데 그리워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연모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거, 이거 드라마 제목인가 노래 제목도 있었어요.
1: 그렇죠. 옛날에는 사랑합니다가 연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선 중기 석봉이 시절에는.
0: 그렇죠.
1: 예.
0: 석봉이 시절에는
1: 연모합니다.
0: 내 그대를 연모하오.
1: 그렇죠.
0: 이랬단 말이죠.
1: 네.
0: 아니 사랑한다는 말에 그리워할 모자를 왜 쓰고 있는가. 사랑은요. 정말 그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1: 맞아.
0: 그리움이 있어요, 항상.
1: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0: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1: 그렇지.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0: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1: 네.
0: 자,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경 안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신 순간이 있으실까요?
1: 아, 없죠.
0: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질 수 있고
1: 등을 돌릴 수 있지만
0: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안 보고 있는 순간이 동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없으세요.
1: 네.
0: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막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우리에게 안 느껴질까요? 맨날 보고 있으면 우리 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들도 맨날 보게 되면은 이제
1: 시큰둥하죠.
0: 그렇죠.
1: 네.
0: 같이 살게 되면 결혼하고 나면은 그 마음이 시큰둥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러신 거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연모의 감정. 우리를 보시는 그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뜨거워요. 맨날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움입니다. 그리고요. 이 단순히 연모의 감정을 아가서가 보여줄 때 감정적인 상황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못 보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뭐 이렇게 막아서는 자들이 있고 밤에 찾아 나섰는데 야경꾼들이 이 막아서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연모 그리움의 감정은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사랑 어디 계신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요 술람 여인이 계속 또 남성이 계속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다녀요. 찾아 헤맵니다.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도요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하루도 성경책도 폈다가 기도의 자리로도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큐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극동방송도 틀었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1: 아, 맞아요.
0: 찾아 나서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1: 아멘.
0: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이른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이 농부가 아니죠. 이른 양 한 마리는 뭡니까? 양치는 자의 심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연모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연모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아가서에서 찾고 찾아서 만났을 때 서로 두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그 기쁨의 속삭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뭔가 금욕적이거나 또 무거운 감정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막 경건 이런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두 남녀가 찾고 찾아서 만났을 때 그 뜨겁고 기쁜 감정, 사랑의 속삭임, 서로를 바라보는 기쁨, 서로 함께 있는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가서 전에 전도서가 있잖아요.
1: 네.
0: 전도서와 아가가 함께 있는 거 참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주인공이 솔로몬이라서 뿐 아니고요.
1: 네.
0: 전도서도 삶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주제거든요. 아가서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게 뭔가 신과의 사랑이라고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무거운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요 기쁨이 넘치는 관계예요. 막 좋아 죽겠는 관계. 요즘에 어떤 영화에서 이런 노래 가사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정말
1: 네.
0: 도대체 좋은 게 얼마나 좋으면. 근데 우리 일상에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다 언제 나옵니까? 이거는요. 그냥 다른 종류의 사랑에서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아요. 연모, 그리움, 좋아 죽겠어. 이거 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요 이 연모의 핵심 아가서가 보여주는 연모의 핵심은 서로 속함이에요. 서로 속함.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것. 내가 네 안에 속해 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워요.
1: 네.
0: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하신다.
1: 그 크신 분이.
0: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이따만한 게 어떻게 요만한 거에 들어갑니까?
1: 그치.
0: 근데 연모의 감정이란 건 그런 거예요.
1: 맞아요.
0: 이게 조금 사랑 종류가 다릅니다. 부모 자녀 사랑할 때는요 일방적이에요. 분명히 한 방향이 있습니다.
1: 그쵸.
0: 그리고 뭐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할 만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 다 다른데요. 남녀 간의 사랑은요 이 모든 사랑의 감정들 중에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1: 맞아.
0: 이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짝사랑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합니다. 놀랍게도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시고 시간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이 작은 우리에게 속하신다라고 신약성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가서 2장 16절 이게 주제구절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이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연모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사랑일 뿐 아니라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처럼 뜨겁게 서로 속해 있는 관계다.

0: 우리가 아멘. 아가서 한 단어로 연모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한 말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데요. 약속노트, 이번 주 약속노트는 시편 37편 4절 말씀이네요.
0: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 아멘. 아멘.
0: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 경건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고 춤을 추는 우리들 되기를 네. 축복합니다.
1: 아멘.
0: 정말 다윗에게 있었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의 기쁨 같은 기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0: 아멘.
1: 네, 한 주간 이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 9330 단문 50원 단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핑크핑크하네요.
0: 예,
1: 네, 만나
0: 그림이 너무 예뻐요.
1: 예쁘네요. 네. 자, 좋은 아침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6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뭐 어정어정 하다 보면 금세 이제 여름 휴가 다가오고 그새 또 2학기 또 가을 학기 돌아오잖아요, 목사님.
0: 네. 예,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이 흐르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세월이 아니라
1: 네.
0: 세월을 잡으라 때가 네.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우리들 이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자, 좋은 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대전 극동방송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 프로젝트. 오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한 구절로 많은 이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극동방송 사역의 열매이며 또 증인입니다. 특별히 대전 극동방송은

0: 대전 극동방송의 1년을 지켜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300명의 동역을 기다립니다. 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충북까지 이어진 대전 극동방송의 전파가 2026년을 넘어 2027년에도 막힘없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전 극동방송의 천만 가천권을 책임져 주실 300명의 후원자, 그 복음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일시연금 100만원, 그 귀한 헌신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기도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후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의 감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의 감옥, 세계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감금 장치죠. 보이는 유형의 감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감옥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타락을 해서 방종으로 치달을 때 감옥은 때때로 우리의 자유를, 폭주하는 자유를, 타락한 자유를 제한해서 소중한 것, 그리고 소중한 인생, 소중한 이웃을 지키도록 제어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감옥이라는 곳은 억울한 곳이고 분노하는 곳이고 수치스러운 곳이고 상처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감옥들은 보이는 감옥뿐만 아니라 쇠창살 없는 감옥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힘과 규제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더 아찔한 경우는 우리가 그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물리적인 실제 감옥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실을 말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을 명백히 또 공적으로 위반한 사건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인데요. 18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아멘. 자, 형제의 아내의 하체.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선포된 율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고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왕이 하나님의 법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것을 책망한 것이죠. 자, 물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선포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죠.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속이 거슬렸던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갇힌 감옥은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쇠창살로 막아놓은 어두컴컴한 감옥이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도 절대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록 쇠창살은 세례 요한의 몸을 가두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감옥이 세례 요한의 자유를 빼앗았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자유, 그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던 참된 자유는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참된 자유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시큰 매를 맞은 몸으로 발이 차코에 차인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매인 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랬기에 이 감옥 안에서도 참된 자유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 착구가 풀어지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죠. 자,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아무리 감옥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감옥 같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이 물리적인 감옥과는 달리 가장 자유롭고 권세 있던 헤롯 왕이 갇혀 있던 감옥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껏 할 수 있고 힘 있는 헤롯 왕이었죠. 근데 그 헤롯 왕이 다중에 여러 겹에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의 쇠창살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라죠. 자, 5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이런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헤롯 왕은 발작하다시피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지금 이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몸으로 귀환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이 유대 이 사회 가운데 퍼졌던 일종의 이 샤머니즘적 민간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민간신앙에 따르면 폭력적으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은 의인이나 선지자는 반드시 그 영이 돌아와서 불의를 바로잡고 복수하고 또 새로운 환생하는 아니면 부활한 몸으로 와서 그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요한 같은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을 행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게 세례요한이라는 생각이 덜컥 든 겁니다. 이 말은 그가 그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여서 의로운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사렸던 죄책감, 아무리 억누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소문이 터지자마자 발작하듯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거 세례요한이 다시 왔구나. 자, 이런 죄책감의 감옥은 어디로 안내하느냐?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으로 안내합니다. 자, 헤롯은 처음 세례요한의 책망을 듣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지를 못했죠. 이 요한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거기 보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눈치를 봤죠.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민심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렇게 기세등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로마 제국의 재가를 받아야 왕으로서 입지를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민심이 흔들리면서 이 헤롯 왕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하면서 보고가 로마로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지고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기도 쉬운 겁니다. 헤롯은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 언더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감옥이 세 번째 이 체면의 감옥과 부딪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체면의 감옥, 우리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자, 헤로디아의 딸은요, 이복 동색 빌립으로부터 빼앗아온 이 아내, 이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래도 일국의 공주입니다. 근데 공주가 연회석에서 춤을 춘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궁중에는 이 춤을 잘 추는 전문 댄서들, 궁중 무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춘다? 여러분, 공주가 춤을 춘다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집중해서 봤겠습니까? 이 공주는 나이가 10대 초중반쯤 되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한 12살에서 16살 사이. 여러분, 이 11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공주를 그 소녀라고 하죠?
소녀.

여기 소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라시온입니다. 코라시온. 이 단어가 나이대를 말해주는데 이 코라시온은 10대에 아직 소녀티를 벗지 않은 12살에서 한 16살 사이 이걸 코라시온이라고 합니다. 헤로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춤을 추죠. 아빠 힘내세요. 살로메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1세기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그 이름을 살로메라고 밝힙니다. 살로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복음서의 초점은 살로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살로메를 뒤에서 조종했던 엄마 헤로디아의 계략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부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딸은 이름 없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조종하는 도구,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마태는 그 구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드러내는 거죠. 자, 자신을 위해 춤을 추고 아빠 힘내라고 하니까 이 허영심 많은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게다가 옆에서 신하들이 거들지 않았겠습니까? 폐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주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폐하 복도 많으십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자, 그러자 헤롯이 이 칭찬을 듣고 호기롭게 한마디 하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맹세합니다. 내 이름을 건다. 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왕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다 줄게.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 헤로당의 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리따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요구는 모두의 기대를 뒤엎는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자, 하는 말이 뭐냐? 아바마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아주 구체적이죠.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보겠다는 거죠. 죽은 거 확실히 보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10대 소녀가 이런 끔찍한 사이코패스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뭘 듣고? 시킴을 듣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꼭두각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가, 이 헤로디아가 입에 넣어준 말을 준비했다가 헤롯이 허영심을 안 거죠. 헤로디아가 아주 잘합니다. 그게 뭘 원하느냐 다 해줄게 했더니 목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경악을 했을 겁니다. 헐, 헉,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자, 그 누구보다 사실은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이 섬뜩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양심이 있으니까요. 요한, 세례 요한 죽이기 싫었거든요.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 맹세를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체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면.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유, 주변의 의견을 뭐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가 맹세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그 함께 앉은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눈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줘라. 여러분, 헤롯은 그렇게 호탕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치에 꼼짝 못하는 체면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헤롯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처음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또 헤로디아가 달라고 할 때, 목을 달라고 할 때, 어허, 어떻게 아버지의 생일에 피를 보고자 하느냐. 무마도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시선. 이거를 본인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거 보면 헤롯도 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감옥은 처음에 작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 깊은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종류의 감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감옥이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감옥입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헤로디아과의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인이었는지.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헤롯, 원래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빌립은 사람이 되게 이렇게 유약하고 박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야심 있는 여인, 눈이 번득번득하는 여인, 그리고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남편이 늘 힘얼건 하니까 별로 이 남자를 통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부리부리하고 박력 있고 야심 있고 목소리도 어이 빌립 이러고서 나타나니까 뿅 간 거죠. 나의 이상형. 이 안티파스 앞에서 꼬리를 살살살살 치는 거예요. 걔 헤롯이 돌아갈 때 이제부터 너의 아내는 나의 아내니라.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그 빌립은 막 말도 못하고 아내 가는 데까지 쫓아와서 막 울다가 갔어. 그리고서 왔는데 그 헤롯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좀 뭔가 좀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동생의 하체를 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눈이 확 돌아간 거죠. 저것이 이러면서 이제 확 눈이 돌아가. 그다음부터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피를 볼수 있을까? 이거에 골몰했던 거지. 자, 생일이 됐습니다. 헤롯의 제일 약점, 허영심, 야심.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딸을 보낸 거지. 그리고 말을 집어주고 딱 기회가 됐을 때그 목을 요구하겠어. 체면에 갇혀서 꼼짝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이 헤로디아는 절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진리의 자유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은 물리적인 철장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 근데 매인 몸이었지만 자유로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이 갇혔던 감옥, 죄책감, 두려움,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 그리고 복수와 증오에 갇혀있던 이 헤로디아의 이 감옥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감옥들이 이제 우리가 이 감옥들을 봤는데 요런 거는 사실 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채로 무고하게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으로 인해 갇히게 되셨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입어가지고 가장 큰 힘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압박 또 유대 군중들의 압박과 체면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아니, 천하의 빌라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압박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10절에 허세를 부립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1절에 뭐라 그러냐?

0: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 뭐 더 불안한 거죠. 12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지만 유대인들이 또 압박을 합니다.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아, 이 말에 움츠러드는 겁니다. 체면에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헤로디아 같이 미움과 증오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들은 뭐라 그러냐? 빌라도 앞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정말 그 요구처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비춰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은 세례 요한과 똑같진 않습니다. 여기서 예표와 실체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요한은 순교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그 이후로 모든 얽매인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옥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 죄의 권세, 감옥의 쇠창살을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이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스승의 시체를 묻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니다. 절망을 안고 상실을 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자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빈들에 가셔서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마다의 감옥에 갇혀서 쇠창살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갇혀있는 이 죄책감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10년, 20년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의 감옥, 체면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혹시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내 삶의 온 에너지를 그 증오와 복수에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이 감옥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보이지 않은 쇠창살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요? 왜 나를 이렇게 얽매이고 있나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 어두운 나의 쇠창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4-7255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2: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제 찬양팀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에. 근데 그 가사들이 전부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울다가 이제 예배를 끝냈거든요. 그러고 난 후로는 제가 계속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따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신 권다

0: 암현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저는 대구 북구의 매천동에 살고 있는 건담년입니다. 부강교회에서 일교구를 섬기고 있고요. 매점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신발장 키를 받아가지고 옷장 키를 내어주고요. 목욕용품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생이 하고 있는 데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0: 권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따님을 보며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 저는 이게 집안에 굉장히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시집을 오니까 이래 태백산에 절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불도가 심한 그런 집이었는데 우리 딸이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아침만 되면은 이렇게 찬양을 틀고 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듣기 싫었지만은 우리 딸이 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아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행복해할까 이런 마음에 이거 그거를 못 듣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듣고 이랬는데 항상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가 집안에도 같이 있고 무슨 병원을 가도 같이 가고 이랬는데 항상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지 마라 소리도 못 하겠고
0: 따님 때문에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 듣던 극동방송.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권담현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1: 거기에서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대에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사연도 전해주시고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울고 또 웃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니까 딸이 뭐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금요 예배 시간대에 이제 교회를 엄마 가자 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이제 찬양팀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에. 그런데 그 가사들이 전부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울다가 이게 예배를 끝냈거든요. 그러고 난 후로는 제가 계속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0: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권담현 집사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제가 느끼는 것은 부처님을 믿을 때는 밤에 잠잘 때 굉장히 이렇게 나쁜 꿈을 많이 꿨어요. 가위에 눌려갖고 소리도 지르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잤는데 하느님을 영접하고 바로 이게 그게 싹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없어지고 꿈을 꾸면 항상 이렇게 집이 굉장히 많은 빨간 집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꿈들만 계속 꾸여주고 계속 교회에 십자가 있는 그 꿈만 제가 꾸게 됐었어요. 근데 잠자리가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면서 약간 의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신 권 집사님. 극동방송이 권 집사님에게는 이런 존재입니다.
1: 아, 극동방송은 제 생명과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일어나면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면 생동감이 넘쳐요. 그리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런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생명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아니더라도 딸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 극동방송부터 틀어놓기 때문에 부엌에 뭐 일을 한다든가 또 뭐 앉아서 뭘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항상 찬양이 나오면은 흥얼거리면서 같이 듣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 이 방송은 내게 생명을 주는 방송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듣고 있어요.
0: 내게 생명을 주는 방송.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은 지금 이 시간도 애청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매달 일정

0: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또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네. 엄마가 표현이 서툴러서 아들에게 또 사랑하는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엄마는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한다. 알고 있지?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 아들이 크게 옆길로 빗나가지 않고 또 바르게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다. 또 아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고 또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또 지금 와서 엄마도 깨닫게 되네. 사랑하는 아들, 또 한 가정의 아비로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어봐.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대고 싶어진단다. 또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한 충만한 삶을 또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 꼭 믿어줘 아들.
1: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엄마의 기도와 축복이 있지요. 아드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복소리, 오늘 대구에 사시는 권담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블레싱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대표곡 섬김과 하늘을 봐,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블레싱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며, 대전 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열리는 중보기도 블레싱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받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대덕 한빛교회에서 2026 대덕연 여름연합 신앙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54차 킹덤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님, 오메가교회 황성훈 목사님, 예향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 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보은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충북노회 교회학교 제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중앙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에 위치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병원선교회 충청지부 원례 기도회를 엽니다. 병원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병원 선교회 충청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자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자나 하우스 성경통독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

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쨍하니 오세요. 포근히 오세요. 당신이 오셔야 우리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햇살 같은 방송.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은 참 개성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0: 네.
1: 음식도 그렇고요. 옷도 취향대로. 심지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0: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만큼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함께 지켜져 나가야 할 약속과 질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1: 맞습니다.
0: 아무리 사소한 스타일이 세련됐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기준을 무시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맞아. 내 스타일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이 공동체의 문화나 정서를 한번 먼저 생각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개인의 주장과 방식도 분명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와 또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전통도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물론 모든 전통이 절대적으로 다 옳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교회가 복음 안에서 꾸준히 지켜온 건강한 문화와 질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내 생각만 앞세워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각자의 경건 생활은 개인에게 달린 부분이지만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잖아요.
1: 그렇죠.
0: 내 기준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1: 자,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은 함께하는 방식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0: 네, 우리가 속한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성숙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